대바로비디나르드 다르타 체적의 센시 능신 반대는 총은 워크의 농친지 체체련생긴 당대 체체련생능 때 총은 머리를 호차 체미 어르게겐 체무 된축을 가지 체체력능비 오지

로자 렌첸 롱우당 노로데 헤르당니 마거다 기당데 단케시당데 다체르르드나 다 츠크체 주주오라 토토 요누우당당 츠크체 주주오 토토 요누우당당 카사즈게 양 라민족게 칼라순데즈게 양 라민족게 케치당네 어동호크초즈게 라민족게 칸라 다리크는즈게 양 라민족게 케치즈네 대다 크세즈노트 구암물로나 디그냥아다 크세즈즈네 아랑게셰쿠노 카차 아랑게셰미트코모 메토 아니송즈 아동고웨 메토 아니송즈 메토 깨땅즈 깨땅즈 아니송즈 치가 땅적고 치가 송적고 뜨지뜨치느라 다디다 숨지와그 오공박세츠 끄트네 휘가 따부디 제크서세디 오 오트모드그레 크사발란디 오공피 쳇송라 쳇와드 우두 디딱 창마 꾸존나느리야 치나 신저하고 난거 주네 제트 아네 제커라 주커 아네 선바 셰다라 너도 콘도 주레 젠체체르나 간적 니르나 셰꾸노 아니 간적 마르주 우트니 셰꾸꾸모 간적 마르주데 셰꾸체다도 다 마르주 양토카데 셰꾸나 치케 셰꾸고 뜨다 난거비니야 그때 셰파푸 당 제위 양라가다 일 아기와 용칸 아니 제와 따타하니 따숑던데야 기타크 우루원이나 사블랑 군운드가 나톤데 여름지 고고니들이 아 아자스나 신녀스 시와지 아자스 군우 콜레 근자 군젠데셔데 디나나타 선저와 딱딱이 그종 너니 두 선저와리 선지위 종 구가와 또 지금 특바 더 참마다 키 난시 근자 군젠게다 주 구다누고당에 측그 덥바 주위 구다누고당요 뜨고게야 녀서드고노 녀마고 어트 아 희와지나 오서모 난시 근자 군젠데 녀마고 오서라 치그작던데 미토 바이마네 녀마고 오서라테니 카게 구가테 순지 따데 난시 근자 군젠라테니타 순지 따가 논토 구노라 님이 오세게 가게 미토 카시노니가 있다 휜총레 카시다나 나나 쯔우노라 선지스다 나나 나위라 소과가 노토 소소 먼저 더마우노니가 용 총지레 쯔심부이노라 선지스다 시스나 조절라 지나 아랭고 토라 승바시노니가 용 휜총레 디타케 우도 휘타 휘쟁게 총지데다 추우 토네 허녀세제다토 짜군레 아랭가 내가 치드가 건걸 토네 이긴다래 아다라 휘저다토 다고 야 연데 건강을 땡에나 시기지더니 휘제나 연데 뒤뜨 건강된 거 뜨게 나저나 띠냐다 허녀르드네 띠냐다 심지르드네 띠냐다 샤파트드네 띠냐다 라필호드네 뒤도 고때레 고가데 유주르가 미토가 뒤도는 띠네 저크모 너니와 치후자테노 저 파연 치모도 문조 단디나나라 야 메토파 메토아고코 파만데 치모케 차치우거드 시 님메 올라테니 칸게쿠와 칸제쿠가 아니 카시타나 그나나 신저오가 신저뜨가나니 아장쯩가 아장쯩치카 아장쯩쯩시나 루심부르라 리라 팬반종가 너무그 총치게 돈에다 선지에다데 치모데 나시 근성 공전드가 선지에다라 팬반치모드고 디 희소나 잠바고 휘자티나 쳔모드레 따뜨게 총치 소소 예리 구알나타 구알랑르 아르제르디지리 시드구노 카시누토르라 몬트르가 톤드르제나데 따 조나나라 따 우조지나 순치에타가 톤 리리니 쿠르셰피 우두 근 아나셰 근소 공젠디그나니타 치주와 망글롱라타 렌지몬드도테리 Tantrota kende, dadu kunda nashe kanzo gungjenje gewa tenere, yuhende tenere, chechi tenere. Diyo, nashe kanzo gungjenje chechi tenere, chepreji chi. Chepreji chi rizhigita chuchuwa nyembra jukuwa. Tsirna, adanyanji machanga, tsikhi nyemba, yosha sewa, tatamudga arimbadik siji wukuka, diyo khote,

Chechi hindo pa kengsi, jamdil shugdi xarjir.

0: 다른 걸 렌스 내놔 가지고 이게 돈 더군 워크인데 냠 주고 사도 농샤 고사야나 안 치던데 양 돈도 지당 사세지 너무 그렇게 고해서 정 점선 소셜 아 너무 갑다인들 엄마리 다주 돈 더군 워크인데 양 아 다른 이게 이렇게 장기 차와디나는 저거 양 남들 그런다 냠아 아 그렇게 고 가는 냠아 혹감 디한 지게 더 그지 아 라카게 지 카마그라도 쉐고나다 랑쿠르타 카탈라 칸쿠르쿠지 다팅인 토무이고 케 쳬미온 르르터 뿡온 토무고 난츠 카마그티 노바 카모 조고노 티안직 다터 뿡 쩨그나잉 랑쿠르 조름 데노 파 조고노 티안직 랑쿠르낭네 헤추니 카요노 티안직 디 냠아즈가 다팅이 라라게 르르고 카나다 니마 카메 조고노 람캅 다이즈고노 더르토나 오다티낭 쿠르마지 냔지 마르도 치케잉 그그자 도무고노 비아고노 티안직 르르게다 다 노고다 샤마세 진나라 조세 진나라 다 니세 진나라 카르톰 르르긴나라 나바나 츠그라 티토나 디낭네 그그자다마 다 마 마브들 온도무긴 그잉 니엔카라 그게 아다 차고 뜨고노 돈신노 조고노 안다무 노츠 강마리 로레리 돈칼락 버터게 추고다 샹리사 차그 코르긴다나 너무 돈도 망합 중고 그즈노 다 다리 손진나라 관주나 그 사부터 먹치거든 라라니 다 땅으로 되면 라라니 돈 어디 차더니 다 그쵸 네츠 먹치거라 다 같은 럽질 아무튼 글엔스는 되는 니 혹시 용그 코릭스 시작하다는데 지 산이 시기더니 니 돈도 시작하면 약간 있다 그다 냠큰 소소이나 사슈 소소 그래 사슈 소소 그 네츠 때양 그게 라주 만다그라 아 대비진다 산도 제집 그 산도 비나 아 간락한 숨이랑 판토네 도모레디 따고 되는 렌스나 다다고 갑다다 버다다 나는 저는 말은 손이나냥 아 바인니 권한도 무고 돈도 요노 너무 돈도 진우 온 달가서 나선 달가실 버다 넘고 치와 거르간 달간 손이나냥 인카르도노 갑다 강문이다 과진 치고
1: 야야 기가
0: 야야 네르크 데모
1: 야 네르크 데모
0: 야 데모 Rinyam kuna ba dhistuji ghingi dhirangin dhavzilam tunga leetsin dayang dungtsum dhirinjigu leetsin dhir zomrig baatang dhonzin ba rtobdin jatang zomrig ngan karwa sarjab rahitang rahit dhonrib shtarkilwa gavzang dhurjitang chachib tarkilwa zonam rinchin tang ghanchag tsarangani yin chetsin nyambar guadrin chi ngachu leetsin dhinang ayna namzi yinara dhrimdilab dhinjig kharkorkab jacham tang chamsul gangmangzi kyanambaga dhukko onar dhitabka jachi kalwaatang jachi lamro sosuga ачуу ленцэндаг нэгтэн зузууньянда тэнгэ үдэнжгла тоохнын ячуунда ян яна бар гэлмашинэ ян анэркэв дэмүү гэхдэлэг
2: формын оркл алуун тэнгэ шугби хаангэр
3: нямкнам ба чэнам ба дэмүйна тэрэндэ чэрсичэ дажэ би цинэ хэдан ажарсичэ дадам би цэвдэл ورسیچو ددم بیت سیب جینلا زپروشل شونی تھنگ دی شوبی سانجرلا سامبر گاوسش جاکوچ چوشے سیجیم پھنگی سی جوب جینن جپ شٹور ممن چوکن چمی چومچین شمر زگو دی دی اگہ تور چنتنا جاکوچ سنزن دانیار لوی شیر کلیس تھ نوو یا آشنا رنگ جلا جے دون چامجر پھبر گاوسش نام دی گومو چی تھنگ چن دے ٹیمجل می جون نیش چی جاب نوو یا تنگ نیم تے جونگور چامجر پھنگکن لا 甚至等内部有名的同部长甚至的立刻甚至都等强国等能动坑个中医所有中共中央差不多就这样中央甚至的立刻能用参错用这坑个主持人王一所而高兴在国的时候我们红耳朵起来客气也可能接接了出来那么亚裔习近平等念的中国某某将住的某个杂政的克拉子什么呢亚克尼接尊尊自己是不是得不是陪你杂政的克克克给南部的自己
4: 노보야네 Shugni war jin jelwar jinchil meper, tsarmuk sara shikda lhebjir shkandag tunga tanga. Rjakumni jay magmung la, ngali lagbi goni pandih jindu yula. Xi Jinpingi nanchif tantuna. Chungku tang ekator shugni ji chapsil talji, pansin yetun jesabdab tangni, pansin jishdewi kepan tang jayyo ba tang, pansin ji dokir chenbu shepi gnatun gachin tani, mamtadab samkhi tang jabchub shejib shegi. Chungku shugji ekator shugji, rang rjakub jig nisit tang chambi, pejiji lawun choshib shepar zanjug tang rjabchub shepa tanga.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

0: Deng deng ka.
1: Alam tak sekarang ni kita cik jauh jauh berdawa, syarim berdawa, mungkin berdam tawa. Yang nanti kaca tercik, nampak kita itu nampak kita tukar rap terkaya tawa, tukar kaluk. Di tengah teri ke nyanyi ke tukar tu, putus semua dah tengah. Dan yang pun dah kawan tu, tapi nyanyi ke cik tu, dan itu masa. Jema nyanyi ke tukar tu, cik kain dasi dan cik pasang teri dan cik nak kawan. でしょ、やんにかわいらしいな、あの、パイラチクトンだ。じゃ、とんぐ、フルムルゴトンボタンのその人にたがやさて、たらぐまにょ。とてやんがちゅうがやさてくんとんのぐんじ、さっきがけたびにゃ、たなよ。だけにもんが、だのわらんてんまがパイルだとんせくんとんのじだとんぐ、たパイだとんせくんのにゃんがらもとぴんる。ん?かてて、やんにがやんがてちょてちパイラそのまんじな。てやキャプラワとモズラたげんまる。
2: 아제 캬프로 왔던 마녀는 양근들의 기여는 마다 그 정도지 따따워라. 음. 근데 다른 게 됐다. 그 노트 시작하다는 당가 생각 양근 때 그 노트가 아니 그 노트부터 파자 파일 아니 누구 제가 남아 드린. 정말 파일 챔프니 왔던 드린. 정말 파일 챔프 좀 줬던 드린. 정말 파일 니 병나 치지. 제 파일 아 녹던 드린. 아 단도 나 숨이 차지 메모 그 람터.
1: 아다 파이트 숙성되는 거 그런 놈들이 이제 차지 메뉴 생콩 그냥 그때요 아 파이크 짬바랑 못 다리 아다 모두 때 그다음 일이야 나제제제 아 뜨거 또 내가 간다 그래서 이제 나 지금 돈 때문에 그냥 그냥 이거 아니 대화 안 되는 거 치모 근데 이 차프르 그 타니 치모 안 되긴 이 타니 이런 게 지금 갑다지가 아 답디지기나 야야야 아 당하는 거 용화 닮았을 거고 응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대화나 차프르 또 똑같아 지금 돈 일이라 좀 돈 일이라 좀
2: 다들 그때 다른 거 지금 예전처럼 하려고 근데 그다 그런 적이나 아직 그랬다고 영국에 정말 지금 소리 좀 시작했다고 만나서 많이 영통했다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저렇게라 다 좀 이라 좀 땅에 차니 아치 양이 근데 또 군대 잠말아 좀 더마 스마이는 담아들이도 그렇게 내자영 어찌 다 때 오나 특히 그 남이 지니고 좀 더 욕금 뎅그 뎅그 남이 지니고 좀 사이버 욕금 기생그 너 탐지고 지실아 지금이더니 지라 지인디더니
1: どうもできんた。うん。全然、それ、ガラガラ、自分出さるまんだったら、たけてらよく。うん。あ、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정점 손진은 연나가 성년 사정이 있고 그게 성년 때부터 사정이 있다. 그런 거 다 밀다가 개면지 보니 아 그게 또 뭐인 타무.
0: 내가
2: 근데 그 모든 제인 도덕 제인 지리 제인 지고 난다 땅은 손진나라 그 큰녀가 했구나. 응. 이 삼고요. 안 되게 되려 용나 공이 제대로 통할까 진짜 다 정점도 근데 건수나 내가 같이 리줄라 놈이 내가 건수나 정점 것이 괜찮도 그거 받아와 또 뭐라는 좋은 짓을 지래 저봐 버렁던 거 좀 짓도 근데 내가 역 삼고요. 아 저는 그 영화 모드스먼트 송 저는 그 낭시 소송 인든 사우디기 저는 그 리문트 사우인 또 모두 인기나 지에서 지가 그쯤 제법 점점 말았던 거요. 그쯤 태풍 날 때 그날에
0: 아지
2: 마트 그게 좀 제법 좀 말아. 그다음부터 나란 거 지금 잘 틀린다. 또 니 처음부터 인기도 저 정도가 그 정도 정도가 지금 이거 어느 그 마트가 영사 같이 오는데 자주 하자다 머리.
0: 댕그 댕그 다선바 부즈가 선기나 셔튼가 소므르가 사르숨가 람튼니 하릉가 여스클람 카즈가 소니가 이초마르토 다데라지가 쳇둠게 다네 존르가 돈드가 망푸 망푸즈가 하릉가 전 샤마즈르 리그메노킹 다타자 이스라 밤드르 마르 제댕이 테런 사르숨가 냠뇨타라 다지 존톰즈치나 냥그즈 르고르 타토 람드가 탑크 냥그즈 르고르 타토 안디게 쯧쯧나 양 돈톰 존르고르 타토 하릉가 지가 람드크니요 아탕 달라스관이 테네 지가 냠요리 쯧노데이모 타간르타오 선기나 양 하릉가 지가 시그네 사르숨지 니글라크니 데브진데 타 지가 야크브샤노 세기메 그 데브진데 원드 사키크 손바포나 바 선기나 양 터크 삼시르카 주치 흐티 도모이 달리 티 토니라 라닐 지 나르숨가 고름즈가 질 요치르 삼고모
2: 데브진데 타 손바포는 선기나 아, 좀 있었으면 좋겠다서 올린다. 대기나라 가체노 버차다주더라고.
0: 댕댕가.
2: 버차다주는 근데 무슨나 장가 치긴다고 그 뒤던 걸 잡살린다고 하던 같이 오래. 아, 대단아. 나는 게 손으로 니타타 타워 뜨스 그다 오나. 땅아 좀 바보도 인듯이나 맞다. 뭐 바보다 가지. 예,
0: 예.
2: 엄마 버차더라. 아, 대연나라 이면. 대단아 다도 이 마른게가 담치스티오노 잠바가 담치스고 용노노 이런게 오착삼노고 좀 바쁜 거 맞잖아 망보요노 이게 휘진테고 오는 거 좀 바쁘라 망보요노 벤저진나 치우다 거의 그 거니 아 땅아 오착 치스탄노 좀 바쁘라 담치 아 다가는 땅은 자라고
0: 맞지
2: 공자가 뭐가 되어 담지는 싶은 거다 파처니 그게 담치 띠노 토마탄다 인제 담가요 다 노저 대관도 좀 놓고 지 다가 만든 거 포마트인 아 딱을 같은 법전 논이나 강원이 멋진 거라 노자 대화도 듣고 다 지 그런 거 대화 있는 다 맞다 먹고 돈 넣으신 분
0: 있는
2: 말이 되고 그냥 그 침치도 있는 다마 아 또 노자 대화 상담도 그 같이 좀 있어 상담도 정하자 사람이 듣고 또 노자 대화 지금 또 땅클이 있던 거다 니아라 뒤쳤다 들고 어디 가랑 가신 오늘 뭐
0: 응
2: 나는 학교는 오늘 아니야 다르가 산치나 용무고 뒤쳤다 찍는 말이야 이 돈들 같이 찍는 말이야 그 돈아다 어디 지금 영어라는 그 로나도 누 그것도 그때 디라크는 어디 있었던가 니니 그게 먼저 난 바래라
0: 댕가
2: 그게 뒤쳤다 그 누가 땀지 통통 나가도 딱 그게 청합 되시니 또 뭐 이러고 이제 뭐 땀도 노래들에 친구숑 다우르 어초로 파포 마드 그게 된다 문제가 지금 남아가 잠치도 되고 되게 샤코치 다 고치게 된다 많이 지금 점점 쓰진다 마 아까지 당초 친구 있고 다니 그래서 저 다 잠동다가 이렇게 찬이다 나 인제에서 거요 이때 영화는 게 그런 거 전에 세거든요
0: 응
2: 이제 사는 나저 대화가 담은 듣고 좀 더까리 다네 만약 디터도 다 인카는 디터나요 알았던 그 완디 주세니 그 뭐 좀 좀 또 영어 측지가 다 뭐 주세요
0: 아제
2: 알았어 마가냐데 아마고에 아마고에도 꽃이가 뜨거니나 뜨거든다 뜨거다 심도 있는 것도 시가 소린다니 그래서 지금 내 성격 큰도 니 또 모르겠다 이쪽 알았던 동축한 저거 지금 남바다 영어 지금 이름만 그 하리오니 그게 동축한 저거 지다 지금 뭔가도 칠인 저거 니 또 모르겠다 가다리도 크게 원래 칠인 요 나만 참여해도 원래 크게 들린 요인데 맞아 그렇게 지 또 뭐 심도 요 또 다운 중이나 지금 다른 거 지금 이런 말 하지 요니 디지스니 바로 이 다다 인티통나 나통 신체 다통 예통 그 담지 되는 거요
0: 응
2: 또 이제 남이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못 잔든득 좀 있긴 고성 거지 니만 남지 더 가시 거 정도 저기니 살아있니 이 양적 맛 좀 또 들어요
0: 응
2: 이 말은 이제 그 정도 ᱛᱮᱞᱟᱢᱩᱭ ᱫᱟᱞᱮ ᱜᱩᱥᱛᱚᱢᱤ ᱜᱩᱥᱛᱚᱢ ᱛᱚᱱᱛᱮ ᱠᱩᱱᱟᱨ ᱦᱮᱸ ᱛᱮᱜᱤ ᱫᱤᱱ ᱱᱟᱛᱮ ᱥᱮᱱ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질

0: 我们去了西冷的中科学国看你弄的松呢蓝剑战国你是东城街层层是的了而将人的那边西更是等的能特了塞了没事吧是有了对那第二期比才能是谁西更外界蓝色是等的其实在特步记忆说了冲冲国产阿米大陆人民这边下车等城里我应急根本特瓦等搞不得人物是个将得了冲动是不是的
1: 德尔塔比亚南巴没错冷冻口味红气的中肯尼通见面的那是监控是最多也参巴尼巴士的且等人会也列车了你这都得得是杂事等等通的可能不成了杂事不确定过什么有了错误不切记巴等的你哪能而动作学科不可曾个杂事不确定阿什马托没了不确定我学习金融的送的个杂事金融的送的诺力经金融也呢你也曾给启蒙的那个你不讲起巴音但是这个家等学习马托没事的
0: 也过了点比用过没了啥啥接触等努力金融严重可能不起监控可以接不上你接不上等错误不接应你接的送完通呢地端的可乱层嘛人等等不多些的那是监控是最多也参巴三巴的托克罗尔接个大概也列着了但是他可能呢西冷松松啥子接接克么是大松巴些的那那这人让你了才能松西啥事过松等中期松松啥子那啥就有了地上有毛 温情可能念的这个国松的松鸡阿伦库尔国尼亲们的老师的阿甘巴等西部的中学期第一人中人话是了松松撒起的阿伦库尔国尼用呢干嘛给能亲们的团头可能等念的国松的中肯的敦库就是了库姆大陆路年人而是松松撒起的罗纳七人比大松巴是了库姆从完全想托回了地方那一块民营中期的雷雷勒在头部这日 格伦库尔的人家个学习的潜力奖励他们特别神奇广东深圳的李局西路你结婚了让一的路你阿伦巴比沙瓦西的大路巴的马上大力大三百人敦库起了接克马大松巴西的劲松松撒子是他们一人人忙过了本等托接克松松个托马西也没了温静啊格尔松学堂的人敦库起了阿尔克的阿甘日不得力中四经没选阿伦库尔这个团头这笔擦钱
1: 고무前능매버랑고르기흥능칠던즐니피시디네파처럼초르고분잠답챌와인영남시에텅더세모르세와암영남촌점더돈짐탑진요치돈코르치치데르터브샐레셰글릉지종클송초피비지니탄코르치첩시정부르등나카응옹슬토비멍답신요레 나미메토컴체르총총고차체당첩신이파동셰반통화데레총총스케너데
0: 그무침지와르트그젤립지마르트메바당에다르르라포르고니스통드그자요비그잔쿠르르침타도탑징침타다동르그자탕브던첼럭시요레 젠즈는 냠니 제크 말랑 가르리 도님 소신 이월 쳇등 아랭군 카영 잠당 볼츠직 마임버 스타송비 곰바리리브진 쵸니 용와시가레지 돈쿠치집셸 다스타 총군빈 잠데 쳇샤 마사니 퍼샹 자징 아예루 특세 자이월 원칠은 덴제 트차도비 사제디 셰토 젠지가 토니 디토제 활람바르진 이월 시릉게 제크머스 이투디잉 총이브셈이 레츠나 서바시다 테비콜 냠코남바 디초제헌기 다통제 긍중 세르슴 레츤 스동츠므네닌 조 레츤디 소음직바 냥심 체랑당 소음직간 커바 소눔 체랑당 화프텐자 소모칠 스타클바 도르지 체랑 제초 스타클마 긍직 체랑당 소눔는 첸힌 머품 공부 등 하우 세르츠니 지체적한 현남도 좀 바이힌 통아 지미린 선능아 초영 실은젤 다디모시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당디나 총시비가 능아 조기 드긴지레 티바가 실 리비 카콘데 선부 쳇더 고르기시요. 다 디진데 나 총시비가 슬림천나 년큰그 두고 총총지인디 아 다나 총시비가 슬림천가능아 찬총 건강지 요원이나 아 다 찬총 레리그 능든 처지인이나 바저사차요 저삼 아리 떠나주 조기 드긴지르 타우스가 존지나 알랑가 저츠라시가 가신 요니 아 다실레니엔 조가니 영나 글렀던 글렀글린 조가니 아 다랑가 저츠라 시가 동아요니 디스군 존통요니 다뚜고 총총다 참만지나 제트고지기니 아 당아서 가스트 총총즈글라 드니 티파 가스치타우즈가 차촌진나 흐탐 마르주크인제나 존통요노 능기스 아주 셰파가쇼 흐탐회가쇼 안나스탐가쇼 리둥라 아 대한진이 시중 아레칭그진 아 대한진의 요중진아영 아 다둥거르 흑시금가 게서게비여둥 단들라스과 셰조가노 달라스과 년조가노가 두고 총총 참마 제때고리노가 찬총즈 아르비 가르콩타우즈가 차촌진나 두고 총총 참마가 니우르트 히고노가 달호수가 차난자가 디텅가 차난자가 니슈코 히샤강망즈 지종 우토크요너 니토크 히샤강망즈 두고 총총수 한친니 아다 쳔득 아다 파마탐질 능기스 시피호수라 도능 생킹게 제시비 산칸한지 대한치니 길긴 남바게인 단제나 샤탕 쇼니 나와리 요르주테인시 캐치가 단데 주인지나 같이 시피호순들라 도능 생킨 아 강망즈케 아 다시피디 텅텅 호수라 디땅 남바근 떠냠 시위용노가 신디 강망즈 정만냠 줄이게 요너 대한치니 지나 같이 이르피 카르쿵 거스컬음 데셀 데팅이 아 다 잠릉가 마나 쩨친 아 당아초 아 미르킹이 우르타 히고노 랑숑 캄게 우진히나초 마즈긴지나 옥쪼크요니 디한치니 영 시스템 저조가노 시스템 제로가노가 도코총총 참마미게 됐더니지 다시 좀 마즈기 제로가 있고요카 리에트나 텅디 조키 튕저가나가 도코총총 바마 돈줍가랑노가 시라 나 다시라 지나란자가 강터르스 아멍트크 다조 잡실 삼비 돈좀 된지나 실르가 남바가 군이 릉요니 도모즈르 안된지나 링키 군이 맞슬럭 시타히나 시샤니 도모즈라 디조니 도코총총을 엔천 남지끌릉모고 실르 탐바 번즈 리 탐바 번즈 다우즈가 차손지나 도코총총 망아즈크니나 속적 형제운들과 희지르 디 한신인지나영 도코총총 청마그 아랑게 참아송나 아 나초이다 뜨그득긴 있어 자히비 땅선으로 모시가 망아즈 요카 너 참아영 있은 조시 개치너고 소 탐바 번즈 세랑아 남즈 아 제시 나브든 아 자히 뜨그질 티한치니 인제나 아차라 랑틀 소코 뜨그틀라 소과 너무 시기 망아즈 요크리 너쇼코 인제나 영토 중 이다땡이 자히비 땅선더르모 참만제나 아 다 그렇게 촌튼 쳐즈그 안디노나 차스시에 끼워너 안더그 차스 촌 끼워너 덴제나 디촌 남즈가 크게 쭈고 안들라스과인 히주가치가 티한치니치 탐바펀제 차촌제나 그렇게 탐바펀제 등딜위 시동이 과즈긴 요라 리타니 티파 가르치크나가 쪼고 총총제미 화르딩게시에 누가 나흐뜸 시인고 거르세고논더라 아 가임직 세랑게시에 누가 시중 흐뜨그 총사 아가마 총세고논더 아 디초닌직 티찬바르비 가르쿵거나가 나총시비 대통진 히등데리 다총미 히슬터 아이르하만 자우다 람진 디리 다크게 동구스클라우카 디트나지 동크르 다조 동카가 감디 원국시 기누가 다크게나 냠족기사 건강즈 요크 디슈코진 히스셰초이 티한치니 당디 시스템진아 시스템식이 요과 자득 고르나 청니 그게 제스티크 차니 인제나 촌터먼저 아젤로니 단단이나 긍지나 총석버게다가 고로노가 조고 조바 체랑게 티노가 시스템 체크 마르포세고노데 체테 고르시요 지그터 조티스컨 당송나 렘츠모마가 조케 케테니게 캘렌다 데랑영 케츠가 아니노모즈 리샤가 쳇다지그나 참모레 리트나 자르 예쿠스 히라 아초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지르그나 시규엘
1: Chancho, Cheto, Nacho, Sipi, Gatsilin.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0: 야 뉴니비 뚜쿠총총초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 덴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동우 조기 딩저리엔 리 드나치 디진트 셰파잉 망아즈급 정거요나 나츠올라 촌지나 같이 지스든데 시가 판슨 추과즈기노 징그 셰파잉 시가 리그먼저 시가 멍거리 다나조 잡실 답실 잡실 후토엔실 단들아 수확시가 망아즈기요 다나 조고 총총 참마게영 아랑거 파사 파일라송이 아 다가튼 제마 총섬 강망가나 없이기 다 큰 나바그 셰파치기 셰크요크 더 참마 요코즈기 정나 아시영 셰파 망아즈기 히그리 아리 대릉은 제나 조기 지긴지르가나 조고 총총 바마 돈줍그 다흐잡실럭 삼비 돈줍 세코논데 시르가 나바그 릉요니 도무즈기 조고 총총 시토나 잡실자 잡실라 수과 키니 Tamoga khitam marjuk lakanan juntungra tiyona ngatsu tipa garchi girkalama shigi shenayang chukwa tanda ngatsi nyam khchiga tafshik shila nyamundi chinyan juyel
1: Kambi chimu chingi Yaa, shangchung lolo donjima, shangchung lolo sanjima,

야 냥니비 뚜꾸총총소 공닌지나 뚜꾸총총 바마 돈줍글릉노그 시라 영나 따실삼비 돈줍세고는데 년제요크 다나 뚜꾸총총참마게 영년비 쇼트 예고즈게 정아 탑타 슈니치 렌치 남지글릉노그 시라 탐바 번지세고는데 년나 땅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 가스티크는 하시가 텅디 티바 가스티크는 고드고노그 아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엘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새로운 담오시 얼굴은 마루에 넘을까 얼굴은 채소가 낸다 있느리
2: 얼굴은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버섬
0: 야 다솔치 주소너리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저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니저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송
3: 어종스타회 아피 흑진노리
4: 흑샤빠 버위 덴차인
5: 네 예저원이 간저인
6: 종보 청청토 다다 최초 나총시비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시 저거 산진능진 반든지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실리 리 드나가 추시바진등나 총디니블리 아른가 파마가 칼은 츠츠이주 영나 아 파마가 셰노가 나스템 셰바 아 다시샤가 근데 청만지나 이고즈 정주 낚시 가친들라 아리 드나 파마게 히누운데 참만지나 나치 로브타니 정태핑 요미카 디쟁거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아야능라 겐능거스 갑당 드니 됐더니 랑가 파사 파이크 파마 순자파이 능기스 디와그능나 로르너 겐바라 더 참마게 응글음나 나치 구마뇽니 럭실 디한치니 가나트음 셰파 다시 망아요너야 디쟁거 두고 총총 참마게 영 공남바영 Girgin gitsata ngina tinda tingi kachu lunguna yonu ngilamna yonu ga hishatarka yakuzgub jangyutak shi gachin nga ngangchainar. Ri tana chi tibjinda tipa gashchikar kalam dhavchal da tingi ula ranga nahtam rachi ngagjin zamlang kharnab ka shijungra rijung chakchin manga zi shakki yonar. Tana chuku chongchong chongma ga yang shiartang shorni yakuzgub jang Chorangnikin shi hisungnuga nahtamdarga ranga nyinkurnaunuga chukku chongchong zhenbapshali. Kharchi hinuga nahtamdi chorangnikin nyani panchana nahtamya jiri na ngachi nahtam mangazi hinjogri. Ri tanya hanchin ninjina ngiwarda nahtamya riri ganangna ngachi ngiwarda higonuga dammachi lhapshay nandraga lakshili nandraga ganilig mangazi shekiyonar. Ta tsangmayin rangi samjigtangi hijutak shi gachig. Ti hanchin injina yung nahtam ariri shepi kapsa ngaywarda nahtam di nanga chuo rangni ka tawartab jangnu ga lakshil shtang hui dan dala suqwa maazga nanga yinchum ka jari datang shi na chuo nahtam da zhenbah di na xe ngxu yoni yeghan chukni damo ga nahtam yukwazgir la ri dana chi terang injina yung chuku chung chung njam huarding shi nu ga nahtam shi ngogar si kono yang na shi ngogar si kono chi ndi shi nyan juyil 그리고 청청 청막의 영 년비쇼때 입고 그 중고
1: 꾸리비 게르근땅 년이위 저보 청청소 제주 타마 대무이나 나는 스틸 스틸냥 소충거 저보 청청 잠냥 화르드이 니때랑 치춘드냐 낙뜸 주세야 너 낙뜸거 갑상아 피응 고스터스틸 Ана, аназга гэмби лунхэрзгната, дунгазга манга мазы хчилзы. Дунго наян като начо данго, шэзга манга мазы юзы. Не шэгэнгару, пшэн горкэр гэмбэн тэгэ уцунзгэ. Пшэн горкэр пшатанго гуэдэ зэгтэрэ, шэ цэн намка на шуқа чэнгэ.

야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스타체즈가 산지 능진반 된지나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허리비 스카르콩이야 대능영 보호자 임거르비 스카르콩거스컬럼 더빌란디가다가 나총시비 대통령 정신 오스트리 단지나 돈크르 원국세 기밥 저세고노데 정만지나 오즈스토주일 리에타나 다돈카톤 당즈리 이더나 남다영 진치흔이 진치그르 더나 돈가극감디 나치 원국시 고노 건강스기 요크 너리리 진치시 조일 아 조고 총총초 한친니 파마 등 길긴 탐지케영 셉트진년 용아리 와인 하리 흑지긴 지나 돈가 크기 참늘 원국이 고가 점선 차스가 지더나 돈가 크기 다크르 조츤데 마라와프동 우치엔거 다 감그린게 로르기가 인제나 진치한 조진란다 대원우치엔거 다 참늘은데 인제나 시게 포카자니 도모게 디츠그즈거 다나 남다 진치가 진치한 조고 노스감다 땅텐데 땅이 라와트쿠 곤조 진트 다 인제나 친척거 인제나 아주 친척은데거 인제나 오동 제조 아 넉시게 같이가 나 다크르게 친축환데거 오동지나 참는 원고거 조네 시게 파니 도모즈거 다나 니와무 인제나 아주 돈칸데 인제나 아주 다주 정타라 송이지 동시에 교카 동칸딘이나 정타란 조그지그나 시그찬이 도무스 너진터조 시카 시카 때미 동카 정타란 조그지그나 커겐이나 리그 대통령 시그 파니 도무스 동커 커게 리폰거 정어거 커게 단지나 냠슬 렘반데 이나 지든 봉위 커게 단지나 다 종들스 두스 그래 디첸거 리폰거 난국거 니와영 커게 히체트 옛날에 그렇게 정주 차리가 소나 아주 노파티리어 도기 리폰어 대통령 맡음니 맞을 다룬 내리 망아즈 송식 그이나 아주 참늘 점늘 로이 년철 아 대한친인 절음근날라 속과 중니 뜸으스 그선바 문이나 돈카 아주 강우라 강릉등거 세르간던이나 원고이고 돈고 측동노지니 남시 여름진 아스캄히 쟁글 꼬노 아 뜸으스라 티쟁거 아주 녀글 꼬아라 꼬와 아 땅 오동라 속과 드그마이나 제쁘근더인이나 저버그 쟁글로기 세르카기 주그니엔 카요카 디쟁거 오동라 꼬와 근데 저거 치스카와 아 땅 하스텔라 파노근 드그진던 디미데팅이치나 시그 파니 뜸으스 가지와 문제나 돈카 아주 시뚜근데 다 아주 돈간디 돈능나 로르 드참마 마니 아 다흐투나 디디 아 단기나 저르크 왕즈르트미다노 흑감도 무즈르라 디첸게 토엔칸디 차촌진나 다 시뚜글라 속과잉 시가 망아요니 테이노 첸게 조 시뚜그란다 사고치카와 아 다 튼는데 원고이고 조 토엔칸디 시뚜거르 시가 망노 첸게 시뚜거스타나잉 넴바 차모잉 시가 망니 아 시뚜그 사고치카와 성잔디 도능 마이나 아주 녀가 시바 아 답지르진단다 샤진단다 지체기란다 라스과가 늘은 종자니 도무스 디첸거 시뚜사고지 성자라 디슬리 존데잉 인주게고니 도무스라 디첸거 쪼코 총총 참마거 아다 돈가니나 돈구 크송스 디첸거 다 돈간디인이나 원국시 고노 저우가 희산데 허르디즈기 총고 쩨땅너 쪼코 총총 참마게잉 더 나르집가롱아 마크라 랭거 토르팅기슈가 제즈 파나토가 Тэгэндоли пожар юмгэч чун ямчлинэр тэнгэр тэг чун чун цамагэян дэхсигэ яла тамбу хэзунго Яньнибэ тэг чун чун со шүнин динати гэнгин на чун цэпэргэ тэнгэ гулонуга зомба пу чун чун чоба цэрэнгэ динуга сихцэм чэкэмар пу сикнондэ нэ тэрэн чэтэ гожигсиу 아리단기나 좀바부총총 조바테릉 차존진나 조릉성층 공호종 과싱 톱자가 도말 아 그거 체크 마르부세 고노 시스템데 시그 그거 츠그주리 디니 아 담질이 예그니 도무즈르 디쟁긴이 데랑 쳇 고리시요 다나치 슈니 체크 마르부세 고노가 시스템데 인제나 정만 지금

0: 南部村的人民工厂那边跟他们的母地打当南部村人们的交警班的人呢，从新疆中间乘客火车路龙乘客人工台东的公路路林街去个连村，在那个连村的人呢，把从村里面工人进去，俺那就不压抑了。
1: 第二天的那个参班人员从济南，俺人到庐陵站边等各个参班的各路业务，第二个庐陵站边等各个参班人员也来找俺，俺的各路的大理，找俺的人投诉他，特点的个小干部就一天那卡多的庐陵站边等各个参班人员是个主要主办单位，俺人提个电器个什么个什么的，俺等提个电器个什么个什么的，提个电器个什么个俺什么提个个了嘛，卡不回来，连村的跟工人把他拆东阿长嘛个，接这个卡不来个有。
0: 아래에 조반한 바지나 대랑글 인생 등 능동 고주시에 등등나 뒤쪽 고주시에 등 라서광이 권이 참조 들어가라 뒤쪽 시에 생바 대신 이나 쉬는 것이 뒤쪽 담진라 대랑글 삼바 소소가 능하는 게 사실 유일.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짜츠는 옴사
0: 단츠자 잔품을 고사
1: 모든지 라치 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야 저와 나와 문인고 저와 나와 모두고 중국 강천 치체와 강치 되게 야춘나 동무 저지마 파치르치 모두고 다 파치르 계속나 죽
1: 농구가랑천
0: 동무 접지마 처섬 측은 압질도 못 오고 야 단인디 주저한데 늑송노 잡았었던 더거지 니능니 저와 같이가 레마 투지 대동나 샤가 응 쇼아르 레라지 아리 저 지금이 콤바이오 찍는 거 저 정도 가능 샤갈인 경우나 좋아 샤가 안 뉴어고 저와 말 저와 제일한 토송 샤가 안 뉴어고
1: 야,
0: 야, 니 그 데모 자키 데르.
1: 야, 데모.

0: yangti nang na rong long ge nyeda chen de ne de de ni na chu ni tong zhong le yi min da a chung chung wa ke gong ting ge da long ting de ge ta zhong de mo zhong de ju chen la da ren ge de bo ja ki ton de ra ne ya bar dong ge sta fu ta se kun de a chu ja yong ge ge de pa shung chen li shi chen de kun de jan je yi de su nu ge de mo ge je cha ji ge dong ni ji ni de mo yi de da na yang ni ji na de de mo rang ge mer ge cho ka ᱱᱮᱢᱟᱢ ᱜᱮ ᱥᱟᱪᱟᱛᱮ ᱥᱤ ᱛᱷᱚᱢᱟ ᱭᱩᱝᱡᱤ ᱜᱮ ᱜᱮᱴᱩᱞ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ᱛᱚᱠᱟᱭᱟ ᱱᱮᱢᱚ ᱩᱫᱜᱟ ᱡᱟᱱᱡᱤᱵ ᱪᱤᱞᱤ ᱟᱢᱨᱤᱠᱟ ᱥᱟᱣᱟ ᱢᱟᱠᱟ ᱪᱚᱠᱟ 따라 그게 기능이 너무 빈다. 대신에 그냥 통근 잡종 같이 담아 좀 듣지니 너무 빠져요. 지금 만다와 너무 가슴이 좋다. 저렇게다 동점들과 그런 옛날에 갔던 게 차니 주소진 그 동점적도 지금 나무 시체 이면이 너무 빈다. 그런 거 동점들 치고 옛날에 지금 뭐 특거라다. 그런 쪽 지나 지금 쇼는 거 차니 쳇다 지금 뒤쳐 그 고름도 그것도 흩돌이 실증 그 고름 따라 지존이 됐다고. 영은 연락 가게 모즈가 진이 됐던 게 샤와 가게 모즈가 진 취득이 일어났다고. 담대께 영 지금 제니 무슨 비와라 지금 동조 이전에 있다고. 다른 축 끝에 건너 지금 자라다 경 좀 이제 좀 너무 이원이 너무 있네. 인자라 다영 잠시 듣고 좀 듣고 바쁘고 싶어 보니 또 뭐 그래라.
1: 냉게 냉게.
0: 남들은 그 소리 또 그때 잔도가 좀 하정. 담어라.
1: 제제. 다른 인 좀 이렇게 남칸데 토문 지고도 타조 동톰 지너라 냥거니 땅 고사미온.
0: 그래 당아 지 토문 좀 이렇게 남칸데 쉬고 지세기라.
1: 그냥
0: 지금도 저는 식고 누구 도미 식고 누구 남 카다 것도 지금 왜 그 돈도 보입니다 아마 지금 한숨 듣고 간 게 있는데 아마 더 머리 다 뜻이가래 나 다리 나쇼 도마를 더 충는 나 요지 더 머리 다 비가와 나 보드 지금 저도 머리 같은 것 때문에 나 도마이 그게 요 용지가 단 카드 다 터드가 걸 것도 모두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별한 돈 모두 전에 지금 나시 안 나다 나도 것도 소미지 것도 것도 기득 당하고 구당나 아 구당나 터도 모두 때문에 китеп тиняга дангчарте инаве та топтила канауну го чаттыгтера дангчыры инаве та соми тина томду го жата лео жа дарун гормура ёнаре соми ёка а тика тета ранг ине кера чи го лоджа гара топта модун го жина чумуз гина тоз ке пиши тумна чи коти хасм томуз го гони гонга том дилам пишини томур а мри томуз го ноба мазе ти тони том инда жон инда та та на тика тера чи го чембози шигоны марта томры касым жонго кота пачыр кыма чукап кыма шизы тара касым жого чыра тар триса аджыга тату кота сына алантын гы тинаны камыл сынча тамбау бүтүк тынг гы те томры тыктыгыры татын гы тизы атырата кымоның мен ой тат кында гы тыги атата моду тизыны чы азу тыктык кыма жыга ламуй татын гы чында жой кону Jema sodo murga tenota na sungita ngacho nyango melomata tukuta chitangra. Chitangata kapta zga tarmuzo chiga. O, ta nyango zinata meloma yinjere. O, ta meloma manita zambaga chik nyango zita yoche maare. Tumuga samba chita le nyango meloma zanda ga ajarika khwajizu mga bishig nyongi tumu yin. Tijini akamala chango, tadisha mestra chango gorangme nyango namo.

0: 지쟁거 너 탐지 그 지치라 지때니 돈이 지라 진리 돈이 도모드긴다 그래서 쟁기 그 자체도 응가가 그래요 지금 다 사람 만다서 자게 되라요 그 나는 그 지나 던지긴 다 사서 내가 돈을 그 남지 그래라
1: 뎅거
0: 내가 이게 남이다 주니 이건 소환 송군이 이건 소화가 난 거다 뎀바라 개와람 지라스 받 송군이 또 모르니
1: 嗯，这个这个，你跟国际大同个，咱们那个电动车，你都没做的，电动个就整个，咱们可以直接上路，这个城里，这个跟人家说，人家说的三个月，那个人家去提这个车，我们可以直接上路，这个没从那到这个就这家，到了，人家可以给地主呢，公益用呢，这个东西呢，这个你都没得了。
0: 等个等个，你，你跟从这个车跑了，没得，人家就够够，你就跟那去这个地主这边的嘛，拉不到这边的嘛，苹果巴这边的嘛。
1: 아저당거치동좀데지 피진단도 더 외식 동좀 동이 도모드게 됐다요. 칼라즈가 아치츠근 좀 맞네. 근데 그게 요거. 응. 아니 그게 됐어. 아 조시다 똑다요. 나가요까. 아 이게 그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정점 손진은 옛날에 농년 사정이 있고 그게 농년 때부터 사정이 있다. 등그 다 밀다가 그 면지군이 그게 또 뭐인 타무.
1: 대라게
0: 농점적인 도덕적인 직리적인 지구는 단다 땅 손진나라 그 큰일 같았거든. 이 나랑게가 참 치티용노 잠바가 참 치도고 용노 이런 게 어떻게 잡는 거 좀 바쁜 거 맞잖아 막 보여는 그게 시킨 테고 있는 거 좀 바쁘라 막 보여는

팔레 시스템 전통 관계적 바탕나 이스라엘 제 먹흥기 집결근인 조든 성우 남점당 예루살렘지 사근망불 먹든 급식배대 뇽트링 팔레 시스템 제 속칭 전송시 바등 디능 팔레 시스템 머리가 강흐리 공지 예루살렘 리든 부정 아바링 요스레 저 바탕나 이스라엘 속진 년들의 아바라지 예루살렘 관영 아크사 이슬람 치킨 통이지 실리반 사크도 요비도 큰란 잡고시디 콘즈송시 바리레 아와르네 달루다 당포레 에스레스 강진리 쿤치 조던송 남점데 용버 당고시 바리레 파키스탄 머리 강흐리 쿤치 사르베디 아와르 잔송시 바네 에스레 강진리 쿤치 예루살렘 지 팔레스타인 지 호르글 알틀시비 거둠 셰트바라 당람비 가축 사라시그레스레 에스레 막숙지 문헤르 다룽 돈디 탄니 사주 강양 베메레 Farenzi Shinra Lonchin Balu Yi, Chief Jergenin, Nanjurji, Tanglin, Janta Tanglin Shakup Shajire. Israel Jacob Danger Putang, Wenke Everche, Nanjurji, Chasha Sakat, Anakil Sansu Shapi, Tamshil, Machitaman Tensire.

0: 야.
1: 쇼티 마치
0: 돌사. 왜 저거 저 데모?
2: 어, 근데 봐 데모.
0: 데모엔 디나 저 부가 대군가 완능 천지 포냐가 타통글엔 센데질 때 땅을마 손 터치게 능고 마스 이렇게 초티네 레스 이렇게 누가 먹는데 세즈갈럭 치커지.
2: 어, 디몬르트 총군 봐 체노도 막 치커네엔.
0: 과진치.
2: 린트 지민은가 관군데 직진 손이 청을 얌튼 걸러서 먹어 나와금
0: 야 티나 탕지마글엔 찬나가 동네바 관군자 지시 손이 그 청양 잠친 걸러서 이르고누 그 동네한테 추리 와신다 거지라
2: 야 과튼체
0: 좀 이거 티나 아니 그거 데모
2: 야 데모
0: 왜 도포초 데모
3: 어 데모 나 저든 저 차이 달리니 렌트 피하고니
0: 야 저리와 쳐줄게
3: 라 알제바그 아영급은 마 용거랑 마셔고는 또 지금 동주고래 아직 나도 그렇게 지치 거지 샷다야
0: 야 디나 타지 마글엔 채능아 라와 게바그 아영가 고마 용거랑 마셔고 누가 멍렛에 지 스클로는 레완동군 우티 레와선테 코트기라
3: 오 야야 과치시 응아 응아라 레와도 샤초크
0: 응 야초 레와쳐조크
3: 가 알로마
0: Я тина тнг жимаглен цэнэнга алмал хажун чик мэнгэзгэра чөөрэ важэн тэ гөтгэла. Я квати чи квати чи. Чөмэкэ тина нэ кэ кэ димо. Арэ тэпүгэ капэр чэ тэн тагун тэ. Я тэпэнам ба тина цамдэнийн ачи ням чик дэрэнгэ ванын тэнжэ пуня гэлэн цэндэ чи тумэр гөтгэ ёнуглэгчи алма сон тэр чик лэнгу масэр гэ чөөртэнэ рэсэр гөнүгэ амглэн дэ сэнжэ нэнг жүгэл.

0: 야다드티신앙거냥군족분암바
1: 특급된 치기 드슴니가 샌든 치기 특급된 치기 드슴니가 낙선 특급 그림데 카프리용벌 르가스시

0: 왜 두부 초대모?
1: 어, 대모.
0: 야, 두부 그 참다니 고드기요 누게 가비라 곤초 잡아 반초 니트 로마스 끊는비 최숙 제무세 얼군 고 동네인데 스즈갈럭 체크지.
1: 어, 대다.
0: 아리. 두부가 다트 체탄다니 사우즈 꿈택. 대나 두부 끌음나요. 레디나 쪽부가 끊음 재송 가지그래 문태 등아초 다통가 끊음데 카브르용버 르가세셰

0: 왜 두고 쳐대모?
1: 어, 대모 대모. 선생님 딴다 대타라.
0: 렌드니 치 자꾸 못하게 뛰쟁거 파치르 다트가 쳔즈기 쇼는다니 인제래라.
1: 오, 야야야야야. 다 렌찬나 지미나 기다지 럭치크 넣으시 송아리.
0: 레 럭치 쳔슈고 제모 세르고누가 카비라 콘초 쳔바. 반초 니트 로마스 꾸능누가 동네즈기긴.
1: 어든지 과든지 이제 조모 초수시 다가 조모용라 찬데 럭시스가니
0: 아디
1: 어린 천의 지민아 다음 다자 초지 그게 다양 뭐 야다 랑스 활등 그 딜렌저 체능 환배스는 지와
0: 아디 디나 체능 환불 그 알랭 사르왕아 춘조근은 메타
1: 야나 랑스 활등 그 딜 통고는 뭐 당초라든지
0: Retina Tangjima Glenson Arang Silhuadin Rat Honsuniga, Shantang Yeni Yung Yoser Gunugaling teacher, he wasn't the Godilla.
1: What didn't he?
0: Yatina minted the Natsu then send the Nemberg as a shed in a Nikko demo.
1: Ya demo demo.
0: Ya.

야토프남바티나 참다네르치 가비라 군초 잡 반초 녜트브로마스고 냠네누게 테스고 제무세르고누게 르친데 센신낭주길

그런 바장 그 당연히 감춰내 이 나라 대령 우리 대용이 쏘고 따가도 언제 뜬 따만 조드기 그 오늘에 뭐 어야 무슨 짓든 감나 그서 와 그거 요 오늘이 그래서 뭐 유나 치자 참 요 오늘이 대당나 언니가 대령 그서 와 그거 요 너무 흘러요 그럼 남이 소나 딸파 아유야 네가 듣기 신나 타파 아이는야 얼마 적송 치어인 자가 카트는 흐러인 문이긴도 룩룩이 니가 와리라튼 살로이 니 정아 조자튼 가와리는 듣긴다튼 고와르돈도 듣긴다튼 탈란단도 듣긴다튼 타락식도 듣긴다튼 오야 뜻당나 원래 쪼끄거리 했음 샤가시는 성스 목담 그냥 는 쪽스면도 이런 암출러가 짱중중에 너리 암말러가 원중중에 너리 워톰벌러가 톰중중에 너리 그런 거 갈아빠이다리 숙사빠이다리 러간중나 언니긴 디라카니 답삼밥성우 생체그 섬난다즈그라 담치성막도 오르지그 핀난다즈그땅니 오야 다실이 키츠그땅즈게라 이글이치그 카즈게란다가 오야 니릉메크 티즈게지야 최총메크 카즈고야 오야 언니감촌나라 테릉 어쩜지 정거자만난다즈 셈체총그 하만난다즈 니릉메크 니만난다즈게 치지 용누 좀 튼더리 디라카니 언니가이나라 이 아빠 합숙도 가는데 어유나 아마 마숙도 가는데 니튼 땅내랑 숙치 가는데 도모에나 레드나 예나마르 어리 디라카니 체카니가 사탕센터나 스모데모시라 촌리 어야 또 체가 세코네 디난도 강치 따르마디 땅나 녀마치 모총 담랑는데드기네리 따마치 모총 정인는데드기네리 하쿠오건 쟁고는데드기리 에쿠코건 덩고는데드기리 어야 단체가 땅이 나는 게 남쳤나? 정상이 아니라 직장이 땅마를 따라 맨나라 대령 민들이 메수샤리 땅 메수샤리 중올로는 말을 아니 수샤리 땅올로는 말을 어야 나의 나라 대령 어야 쫄아치가 낙서와서는 말을 로치가 나올라마서는 말을 딱딱이 전적 쫄아야 어중차라 전적 뚜야야 네 하루 생체가 나가니 체크하니 그 사탕 생천나 나그런 아시 생그 체체 시세 권으로 좀 쓴 오야 흔흑적 근년대다 흔우고너리야 도모카정처럼 어머니께 하사였느리 건흑장랑 말은 어머니께 하나였느리 흔히 러그땅 투르냐나 말어 흔흑신저 떡치냐나 말어 흑적도 호모 쿠트기였느리 너가랑아정 크트리였느리 도짜랑저가 치마였느리 도어떡저가 독가였느리 오야 대땅나 흔흑세코노디능아 오야 청흘럭고나 냠통이고느리 가솔럭고나 냠자이고느리 진나버타 타우스테르고이느리 디나코치마루인저르고이느리 오레 디엔당르트고느리 나한체클라카니 쳔니가이나라 토르고 쭈크흐땅기 가마르고 쫑크흐땅기 잠보 쳔쳔덤오셔냐나 마리아 아쳔쳔쳔스가디나 쳔르샨나 쭈쳔부즈가 코스므요느리 쭈쳔부즈가 코스므요노 니흐서우치 악사치트기 니낙총샤마 양다드기 라카와드기 롱르젠나드기 타카엔드레데나 쭈세코노도 토므르공호노 가남나요티 흐서세룬다가 콜로즈기느리 다예벌리 코르나요느리 요나벌리 코르나요느리 체라코타네라코르세느리 오야 원마와 능 캄나요티 잡츠그 올난드드기느리 그예벌리 스타나요느리 요나벌리 스타나요느리 체라티랑 에라타세느리 타망아마 쭌드 체크니마 쭌드 텅아홍기니마타 사츠쭌게 치근드드기느리 리픽 호난드드기느리 초라마 트랑아라마 트세느리 초라티랑아란도세느리 디캄스마타 오야 쪼팔링은 낙서와요느마라 나팔링은 만바요느마라 디스탕안당르조세주점 쓴뜨인 오야 다한체크 오야 조가포타 히톤드만 손나초크 손나초크 서땅서이나라 올레 주첸부즈가 주스미오너리 인더 마브 세만 제이그드기시 마우르크 가르지그드기시 주첸부즈가 주스미 조크치우샤네오너이나 키와샤브두 조크 줄레이너리 아만 모르드티 조크 줄레이너리 글렘바 어츠그 조크 줄레이너리 주첸부즈가 주스미이너리 다조이나양이 천이가 럭거베브다즈그잔나인 럭쳔호모 토즈겐나야 세주점선다인 오래 대통령한테 언니가 전해 나라 체크하니까 할 수는 이거 가짜냐 이제인 체크하니까 할 수는 이거 생존나 즉시 네가 정고 나한 여기 후고 오야 도토이 가우랄 잡나 맞추 아마마 이모 사가 잡나 맞추 오야 나한테 생체크 땅니 체크하니까 생존나 이 나라 세계 나가는 알아 생기 체체세대 다시게 내셔노 이홍은 사가 올리라 뭔 잠바니 특레타라 하나 세코노도 다 하나 멈코 하나 코디너리 대신 토파티나 하나 코디너리 터근 멈코 터근 코디너리 라치트가라리 터근 코디너리 하나 세코노도 또나 차르고 카르제냐 나마라 그럼나 유머카 차디냐 나마라 더카우 촌초이 고너리 카파냐니 고너리 디르타니타 하나 능당적 고너리 라마 끈당적 고너리 르테와르텐당적 고너리 더스코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당디나 총시비가 능아 조기 드긴지레 티바가 실 리비 가르콘데 선부 쳇더고르기시요. 다 디진데 나 총시비가 슬림천나 년큰그 두고 총총지인디 아 다나 총시비가 슬림천가 능아 찬총 건강지 요원이나 아 다 찬총 레리그 능돈 처지인이나 바저사 차유 저삼 아리 떠나주 조기 드긴지르 타우스가 존지나 알랑가 저츠라시가 가신 요원이 아 다실레니엔 조가니 영나 글렀던 걸 흑글린 조가니 아 다른 거 졌을라 시가 동아요니 디스콘 준통요니 다 듣고 총총도 참만지나 제때고 저기니 아 당아서 가득 총총스글라 드니 티파 가스키타우스가 차촌진나 흑탐 마르죽 인제나 준통요노 능기스 아주 셰파가쇼 흑탐회가쇼 안나스탐가쇼 리둥라 아 대한진이 시중 아레칭그진 아 대한체네 요즘이나요 아 다 중거르기 시금가 기서게비 중 단들라스과 세조 가노 들라스과 년조 가노 그쪽 총총 참마 제때고리기 노가 찬총즈 아르비 가르콘타우즈가 차촌지나 쪽 총총 참마 그 니우트 히고 노가 다 호수그 차난자그 아디 탕그 차난자그 니쇼코 히샤 강망즈 지조 우쪽이오나 니쪽그 히샤 강망즈 쪽 총총 수 한친니 아 다 쳔득 아다 파마탐질 능기스 시피토솔라 도능 생킹게 제치비 산칸란지 대한치니 기르긴 남바게인 단제나 샤팅 쇼니 나와리 요르주테인시 캐치가 단데 수운지나 같이 시피토솔라 도능 생킨 아 강망즈케 아 다시피디 텅텅 호수라 디땅 남바근 떠냠 시위용노가 시엔디 강망즈 정만냠 줄이기 요너 대한치니 지나 같이 이르비 카르쿵 거스컬음 데셀 데팅이 아 다 잠릉가 마나 쩨친 아 당아초 아 미르킹이 우르 히고노 랑숑 캄게 우진히나초 마즈긴 지나 오 쪼크요니 디한치니 영 시스템 저조가노 시스템 제로가노 그 도코총총 참마미기 됐던게지 다 시스템 망아지기 제로가이고요카 리에드나 텅디 조기 드긴저가나 도코총총 바마 돈줍가랑노 그 시라 나 다 시라 지나란자가 강터르스 아멍트크 다조 잡실 삼비 돈줌 된지나 시르가 남바가 군이 랑요니 도모즈르 안된지나 링키 군이 마츠르 시타히나 시샤니 도모즈라 디조니 뚜꾸총총 렌첸 남지끌릉 무시르 탐바 벤즈 리 탐바 벤즈 타우즈가 차손지나 뚜꾸총총 마즈크니나 속적 행지운들가 히지르 디 한친인지나영 뚜꾸총총 청마그 렌게 쳔마송나 아 나초이다 뜨그드브킨 이스 자히비 뜨금선르 무시가 마즈 요카 더 청마영 이스인 조시 개친르고 소 탐바 벤즈 세랑 남트 아 제시 납든 아 자히 뜨그질 티한치니 인제나 아차라 랑틀 소코 뜨그틀라 소파 너무 시그 망아즈 요크리 너쇼코 인제나 영토 중 이다땡이 자히비 뜨금선더르무 창만제나 아 다 그르그 촌튼 쳐즈그 아 니노나 쳐즈 셰크 요너 안더그 쳐즈 촌그 요너 덴제나 디츠 남즈가 그르게 쭈고 늘라 소파영 히주카치가 티한치니 지 탐바펀제 차촌제나 그르게 탐바펀제 등딜위 시동이 과즈경 요라 리타니 티파 가르치크 능아 쪼꾸 총총 잼 화르딩 게 세노가 나흐템 시응고 거르세 고논더라 아 가임직 테름 게 세노가 시중 흐뜨그 총사 가마 총세 고논더 아 디초닌 지티 참바르 비 가르 쿵가 능아 나 총시 비 데텅 진 히땅 델리 다 총미 히슬터 아이르 하만 자우타 람진 디리 다 그게 도응 구스클라우카 디트나지 도응크르 다 조토응카 가 감디 원국시 기노가 아 다크르겐이나 냠죽기사 건강즈 요크 디슈코진 히스셰초이 티한치니 탕디 시스템지나 시스템식이 요과 자득 고르나 청니 그게 제스티크 차니 인지나 촌터먼데 와절로니 단데니나 긍지나 총츠퍼르게타나 고로노가 조코 조파 체랑게 티노가 시스템 체크 마르포세고노데 체테 고르시요 지그타 초티스콘 당송나 렘츠모마가 조크 케테니가 캘렌다 대령 캣가 아니 넘어서 리샤가 쳤다잖아 참모레 리드나 자르 예쿠스 히라 아주 나총시비가 체크 잔총 동우 조기 드긴저가 나시 유일
1: 타 아키 발롱 러레레 좀 말이 샤츠 아너레레 젠 게르겐 바진 러레레 능 허리 튼튼 아너레레
2: Chonchoto, Cheto, Nacho, Sipi, Gatlin.
1: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

0: 야 뉴니비 쪼꼬총총초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 덴지나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동우 조기 딩저리엔 리 드나치 디진트 셰파잉 망아즈급 정거요나 나츠월라 촌지나 같이 지스든데 시가 판슨 츠과즈기노 징그 셰파잉 시가 리그먼저 시가 멍거리 다나조 잡실 답실 잡실 후토엔실 단들아 스콰시 망아즈기욕 다나 조고 총총 참마게영 아랑거 파사 파일라 송이 아 다가튼 제마 총섬 강망가나 없이기 다 큰나바그 셰파치기 셰크욕 더 참마 요코즈기 정나 아시영 셰파 망아즈기 시히그리 아리 데랑 이제나 조기 징길거나 조고 총총 바마 돈줍그 아 다흐잡실 흐삼비 돈줍 세코논데 시르그 나바그 릉요니 도무즈그 조고 총총 시토나 잡실 잡실 라스과 키니 Tamoga khitam marjuk lakanan juntungra tiyona ngatsu tipa garchi girkalama shigi shenayang chukwa tanda ngatsi nyam khchiga tafshik shila nyamundi chinyan yuyel
1: Kambi chimu chingi Yaa, shangchung lolo donjima, shangchung lolo sanjima,

야 냥니비 뚜꾸총총소 공닌지나 뚜꾸총총 바마 돈줍글릉노그 시라 영나 자실삼비 돈줍세군운데 년제요크 다나 뚜꾸총총참마게 영년비 쇼트 예고즈게 정아 탑타 슈니치 렌치 남지글릉노그 시라 탐바 번지세군운데 년나 땅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 가시크능 하시가 텅디 티바 가시크능 고드고노그 아나스템라 시종안연주엘

야 능이비 두구총총초 다타치적 산진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실리 리 드나가 추시바진등나 총디니비리 아랑가 파마가 칼렌츠지주 영나 아 파마그시노가 나스템 시아빠 아 다시샤거긴데 청만기나 이고즈급 정주 낚시가 친절라 아리 드나 파마기 희누운데 청만기나 같이 롭다니 정태핑이와미카 디쟁거 두고 총총 청마게 영 아야능라 겐능거스캡땅 드니데땅이 랑가 파사 파이크 파마 순자바이 능기스 디와그능나 로르너 겐바라 더 청마게 응글음나 같이 구마뇽니 럭실 디한치니 가나트음 시아빠 takshig mga yonar ya di jingga zhugu chong chong chong maga yang kong namba yang girgin ga chata ngina tinda tingi karchu lu ngu na yonu nglam na yonu ga xishyatar ga yakuzgub jangyu takshig gachin nga ngangchinar ri dana chi dibjinda tipa gashchika

0: Kalam Dovchel Datangi, Ularanga, Nartam, Raching Rijin, Zamlang Harnavka, Shijungra, Rijung Trichin, Mangaz Shekyoner. Then I took Chongchong Samaga Yang, Shatang Shoni, Kuzgav Chang, Churanganikin, Shehisun Nuga, Nartam Terka, Ranganin Kurna Nuga, Chokochong Jambab Shelly, Kerchi Hinuga Nartam Di, Churanganikin Yeni, Pansana, Nartam Jirina, Nazi Nartam Mangaz Hindugri. Rita Hanchen Indina, Niurta, Nartama Ririganana, Nazi Niurta Higonuga, Tamachil Hapshan and Jagger, Luxilin and Jagger, and Ilimas Shekioner, Tatamayang, Rangi Samjitani, Hijutak Shigachi. Tia Hanchen Indina, Nartama Riri, Shepi Capsa, Niurta, and Nartam Dinanga, Churanika, a Tower of Jangnuga Luxil, Stan Hui. Dan dalam sekolah mazinan yang sungguh jari dating siapa, cuma nafsu itu jambat di na sihingguhioni, yang cuni, temu gak nafsu yukazir lah. Hari itu na cipta orang jinai yang cukup cung-cung, jangan khawatir siapa nuga nafsu sihingguhgar sekono, yang na sihingguhgar sekono, cinti si nyanyi, cukup cung-cung sama yang nyanyi surat yukazir junggu.
1: Chobo chong chong zo, chichu tama demui na. Nga no, chichu nyang zo chong go, chobo chong chong jam nyang huar den yin. Nye terang chichu ndanya nahtam zo xe ya. Nga nahtam go kapsa nga, psi yung gushkar sir. Hana, hana zga wimbi lunkhar zga na ta, dunga zga manga manga zo chiu zi. Dunga na yang kato na cho dan go, shi zga manga manga zo yu zi. Yes, she can haro, she and Gorkel, a gumman tugger, what songs go? She and Gorkel, Shatango, go the dictory. She'll see Namkana, Shokachangi, dots. She and Gorkel, go to Chugan Yamjerati denta. A guy daddy, pretty to Chutina, Tosugor, Dungosga, Sungeta, Kadang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Zi, 나 어쩌지 너지 차디 샘즈가야 당아 제즈다다 승이시한 도처는 거치 중에 사고가 되다지 그건 프라즈가 시은 거스가 개접적고노 고선스 된다 악차가 즉들이 그게 땅 터마랑 야르둥 거즈나다 시은 거스가 개접되위 다누르선스 된다 악차가에다리 담파즈도 퍼송이 시은 거스가 겐존 단더즈 야신 거스 땅아스토가 마가 땅이 주사지 더든 살라 시인 거스 제츠빈나니 어쩌든 더즈 폴로 폴로 친한 마사야 친한 더니시나 좀 찬여랑노들이 더즈 더니 아그차고 찬여라 추자노그르 더즈 더니 시 거스크 더 치트란 드나신 손 두모 마루 큰 더디드나 초 냥체 타너 더즈 더니야 악차가 나 냥체 쳐다왔던 거를 더스 더니 싱거스크 더티 추르나 페 알락천스크 샤총상노 모망고 찾으며 그 뜻으로 더즈 단다 악차가 까차 정말 맞으라 심즈가 야 싱거스크 샤꾸노 까다 뎅근들이 야 싱거스크 땅 니 쳐지고 더스 단다 싱거스크 악차 다치가 런토본 토무스 거스 손소라다 침침거 초 냥체 땅는 말을 더즈 된다 악차가 개차 장한 마시라 싱고스 거끼니 중에른 토부 토부스 건고 손단 더즈 야 싱고스 땅이 추시나 초까 더즈 더니 싱고스 거 고지게 더즈 악차 치마 다른 시나무 초끼야 치들 안 드나라 신손도 못 마저 그 너티르나라 초 냥체 땅으로 더즈 더니 아까 작은 거 야라 진짜 같이 농구 맞던 아랍친 소망아 마주였다. 다냐 아까 작은 게 잘 마시라 신고스크 커리어는 도보 도무스 그 후퇴 소망단 더즈즈 야 신고스크 땅이 추사진데라 더즈 다니 신고스크 그 아까 다 친가 신나 죽고 온정 친가 마시고가 나 저 개차로서 저 그 더즈 된다 아까 작은 야 저 더즈 된다 싱고르크 산지 악티 스르다이즈 칭어스브근 잡치당군우 찬으셔죠 먼저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공린지나치 시행고 거르세고노 담진디 년당나르 죽고 총총마그 쇼자 담진디 년제요크 리 랑가파사 파이나영 늘이 속에 담질 망아 망아즈기 원리야 진그 죽고 총총 창마그 총아 요코즈 초셔시고 리 때나치 슈니예게 가임득 체런 것이 노그 시중 스터 총사 아가마 총세고노 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콩가나 없이가 당디 체트 고지 오노가 나총시비 리탕 젠히라 두고 총총 쇼바 체런 거지 노가 시쯤 척거 마르부 세고노 데냐 유엘
1: 자테 셔트그노 이거긴탕 탄데제 아롱치드데 비 롭죽조 쵸초 데모이나 나나 드니 젠티 로와 가염지게 테랑인 니 쉐피 나르탐지 캡샹라 스타가 총슬 와마 총셀 더나 게롭 창미 아나 아르톨라 뇽고 아나 가나즈가다 스타가즈 사지 자근 조리다 와무 즈가트그던스 스타칸다즈너 아루 와무 초크만 조구니 지누 와무근다즈너 아카타근레레 아카타근레레 나 사지 자근 조구니 아지누다 스타칸다즈너 와무 더나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질

아메리케 혼릭 땅 니슬 힘크리 깁샤 파르타르나 에랑근 탐츠 크신디 세니 토킹 체미 아메리케 위크르 사크체 마그툰 고르기 제뉴타 동만 락 산죽 쉐빈 요스레 아타파타르나 아메리케 쉐지제 마그툰 스텐제 체티라 당공기 정 에랑근 잡고 템니 토르춘 테비오비 세니 토킹 체미 양치르 사크디 마그툰 고르기 라 산죽 동이 고르급 쇼마리 스레 데능 치 개치비 쇼치네 초크 사크니 마그툰 쉔템 쉐먼 데이레레 델훈나 아메리케 제송부이 트술 마숑 위르먼체 가제자스터 스텐십 찬즈 쉐마 스세레 드파르타르나 아메리케 쳔팅 더 위크르 사크체 아니 니히 잠다 아마마 쳔시 좀 고릭 쉬오 바레레 망셸 만도 빈 토롱 콤보 시킵 샤제레 데나 샘충 남충 쉐빈 찰지 지긴 바당 지금터 스종기 탐치기 툴럭 돌럭 테비 아마가 돈 스텐십 찬즈 쉐먼 터주 쉐브르 샤진 돈 쳔시 쳔세레

팔레스타인 전통 관계적 바탕나 이스라엘 제 먹은기 집결근인 요단 성원 남점당 예루살렘 제 사건 망불 먹던 급식 배대 뇽트링 팔레스타인 제 속칭 전송시 바탕 디능 팔레스타인 머리가 강흐리 공제 예루살렘 리튼 부정 아바링 요스레 저 바탕나 이스라엘 속 진년들의 아바르치 예루살렘 관영 아크사 이슬람 치킨 통이지 실리반 사크드 요비도 큰란 잡고시디 콘즈송시 바리레 아와르네 달루다 당포레 에스레스 강진리 콩치 조던송 남점데 용버 당고시 바리레 파키스탄 머리 강크리 콩치 사르베데 아와르 잔송시 바네 에스레 강진리 콩치 예루살렘 지 팔레스타인 지 호르글 알틀시비 거둠 셰트바라 당람비 가초 사라시그레스레 에스레 막숙지 문허 다룽 돈디 탄니 사주 강양 베메레 Farenzi Shinru Lonchin Balu Yi, Chip Jergan Yin, Nyanjurji, Tanglin, Janja Tanglin Shakup Shajire. Isra Chi Jakub Denjak Bujang, Wenke Everchi, Nyanjurji, Chacha Sakit, Anakil Sansup Shapi, Damshil Ti Machi Tangman Tansire.

0: 다중 리우급 자첨 그나나 담법 가리즈 군나 지티 코니 갑다즈기나
1: 야야도는마야 어친디 스타사스 군는데 녹바 만츠고츠나 그게 주위 된사리 된다나다 그게 돈치크 초아가 돈이 다사한데 요탄나다 다주 그게 소르글라 스파 돈도 마마즈 터치이티카 된다나요 문너르게 니츤데 스티요나 다사 졸응게 네튼데 진용한 주고라 온정 다우르그 단디 어치 퉁퉁게 진축이긴 비차니 다사가 거르게 졸응데 티다나 오다 다사가 졸응아 티다나 틈따라 라니게 개가 치기 송주이고 졸응데 틈따라 치기 터주이고 아치 뜨다쳐서 자킨 거 맨날까 전에 더 니스토이 주다다 시기 소르
0: 그나다
1: 도모 어치 문너르게 니츤데 티오나 다사 졸응게 쇼노가 진친 도모 전에 그게 돈칙 거르게 좋아가 댄사에 노라 니오나가니시오나 그기타 안데오 클릭과 전에요 산숨라 속바트금친데 사라가라에니 드모가 덴콘라 속바트 만당사 카크르고 스마트나 아치사산데 다우르 카슬렌조가 아연 카슬근 비그쇼니요 그르모 마뉴아조 디쇼니요 쩐다군 영 자라가니시오나 사사가 산숨데 망거나 영저서 듣던 데리디토 영 동리 적군도 돈도 쇼는데나 영난 데그쇼니 카스다 주순군은 도부도는데 어지옥 대단하다 치 데터스니 데터셔서 되나다 사사그 졸렁근 데그 거르비쪽 터추셋도 데키고 되나다 비쳤던가 사사 졸렁그 아르근 데그 거르그 터추셋도 데초나 거기 수 아르거고
0: 에리
1: 아르거주 데터 수레 아르거주 데 체즈가 데 수레서 되나 사사그 졸렁그 아르기테 만달라 터추셋도 요마다 다치 데런 그 세쿠는 데 타올라서나 사사가 드릉게 개발이라 됐다 오늘처럼 그렇게 또 너무 쳐졌었잖아 다 세종리 공간에 나타지고 진선 쳐졌다 세종리 공대처럼 그렇게 사가 닦고 있는 야나 사가 쳤습니다 내가 제육게 특주가 개선되어 놓은 거 다 대급도 멍멍 총큰 게 특주 많이 공급이나 사사가 드릉게 거긴데 오늘 쳤습니다 세종리 공간 특주고 아니와 같더니 사사가 개선아 높았던 돈으로 너무 거기죠 고이든 조지나 미사사가 타이그노 토마 카토드 아디와 존이 란다드 야나니 게그 란다드 드무고 코르크 조제 타디카스 테크트 치 마운툰 그 뜩시트 야나 사존디 코마 시트라 스파이나 바 스탠바 몰라카니 사정 간 땅릉 그 코르크 조제 타오 다 치 사정 간릉 그 코르크 간자 그 코르크 나토 사치가 간자 근디 이게 니오는 다마 드무고 코르크 야나 사정 간릉 그 코르크니 나는 마시는 다마 드무고 코르크 나토 나토나 치 사정 리 덤쭈라 하나 만투 뜻이더라 뜻이나 좋고 저라더니 다산던 놓고 고추셰 비코니 다치 첨정 계획은 고추셰 놓고 그러긴 너무 그네 또 요다면서 야 침대요가 세종리 공한테 실뜨기나 좋고 뭐 그인 중에나 다사한테 그더니 데르칼로 꾼다마 다사가 돈이 샹사질 꾼다마 데타오가 조지였으나요 데크던 레오리 공한테 실뜨기나 좋고 데인다마다 치 다스마 공니셰 꾼다마 다사가 조진데 치기 터치에 꾼다마 아치 데른 것이 시작을 도모 사사가 다른 거 거기나 돌려라 사사가 다른 거 거기나 돈다 놓고 영아치 세종 리콩고 도모를 응원나 터치고 내 도모가 고름 도모지
0: 레레레 레차종 터티나 단더타고 사사가 다른 땅 레라오니 조지즈 줄 리콩고 터출이나 단디 터축 거만다 치무즈기니나 디코니 카다즈기나
1: 레레 아치 니 사사 돌은 거기 내게 터축 생큰부 터축 생큰부잖아 아치 자퉁 그 땡들스다나 그게디 리콘 숨요. 다사가 다긴거 거르게. 아, 다사가 다긴거 거르긴데 타올라서나 그게 젠는사 아치 사정 도둥거 거르게 잡는데 뭐. 디나니 세즈노 저기 세지나다. 토므르 다치 니 게르고와트 다사가 거르게 되나. 니 게르고 다사가 다긴데 터트이 마트르다죠. 아치 생활은다. 그 세종리 콩그 응원나 터트이나. 더니 저기나 아치 아디와라 아디와가 와르게. 왜라? 게티 좀 찍니. 아디와 너니 게든 너무 거기 사사도 나선 거는나 그게다 중으로 바게 세종리 공그 테크다 다사가 거긴데 안 담주기 특주이 되나 좋고 게데 좀 아니네 침체가 좀 아니고 사사도 나는 거기 너무 돈도 좀 다리 같소 영 좀 아니고 괜찮아 되어 놓은 거 같이 내가 공거를 봐 아주 전에 그런 말이라 그런 바가 내가 세종리 공그다 테크도 특주이나 좋고 되나다 디치 데모스 같구나 연아 디와 좀 같구나 내가 다사 졸은 거 거기 저든데 제디 가서 고름 침을 질리듯 터치고 그러나 또 너무 아치처럼 섰지나다 그렇게 다시 잡통 거는 세지 뭐 또 너무 쳤습니다 디와 나니 라는 건 넘들이고 yana sani rangjim ge chamzim di kong la sukpa dasa ge dodum ge kor ge jevo di kong jeli re ta damjugi damjugi ta niga chi mayong ge mayong na da chi che se tina da di jeyo ge je ke ge sajeng ge kor ge dodum di kong ka de rishi je di tanda che se tina chi sajeng de che se tina sheshiri ge us di che se tina nima ding ge na da jeyo di kong ti ge da chi sajeng ge dagang ge kor ge jojin ge ku tang nei mei ge shuwa lan je ko lan ji ti tang le yi dong lu ji sta le yu li kong ge zhe de na da a chi jiu jin de zhen qing ge nian de ka xi ge tan ki dai ti lu da de da shu su su su dai hong da ni tu chi sim ge ge ge sai ge chuan de chi mo ge ya na ngo ma ge de ge ngo ma ge sai ge chuan de chi mo ge shu ni ga de hong chi du ge de la su ta ta chang a ti lu ji su ta a chi nam bi ge na chu ge a chi zong ren ba ge su zong a chuan na chu ge ya na le yu ge li kong de chuan na chu ge nam bi ge na chu ge ge de nam bi wo long na a chi nam bi ge ge de ha ta Kaitin dhamdhik mayonata thomara chasidina. Ajay khik di sajang todak kandaga kurga likhon di kurgi tafsuk samchir yigiz ga zong rambaga sajwaashini. Zong rambaga sajong ga nyantukhani da chasidina. Taikad tafsuk yigin da utana shukha. Dainada kurgi dhamunga tarchu shechugu gorumga tola chana zong rambaga sajwa chana yang kurgi thomara kurgi lorjita sinjibu gorela. Nyamu chana kurgi chuaaga tonchik kandaga shukka dēn dāng jī kōgā, huīng jōg jīnā, sāsā tē chōnā, shok kāng nī dē kōgā, shē kāng nī tōng kōgā, tēmū kō kōr kā, mēngar kā, gīng kō tē tā sī kōgā rē lā. Tā tī tā chū nā yē tā chū, yāng tā jī kā mā sāsā kā sō lāng dē kā shok, yāng sō lāng mā tī. Tā nī sāmbā mō chōnā, shok nī kā kā tō dūm kā shok kā rā dāng jī kōgā. Tō ndē, kāng kā tō dūm yī, ngō mā sā kā tō dūm yī kā, tā nī sā kā tō dūm yī nā tā nī kā, sā kā tō dūm yī nā tā pā dī kā rē lā, tā mū kā sā nī chā sā kā dāng jī kōgā. Yā mū lā kā nī chā sā kā nā, tā kā kā sāsān dā nā kō, tā chū yī nū kā jī kā jī tā nā, jī tsū kā nī tā nī, chā mū kā chā sā kā kā chī tā jī, jī tsū dēn jī kā shuā yā, kā kā chā sā kā dāng jī kōgā. Tā mū kā sā tū chā chī kā jī rā zhōng yī tā tā, chī sāsā sō lāng kā kōr kā dōndak dā nā kō tā chū yī kōgā.
2: ཁྱི ཕྱད མམ
0: རེ ཚེ ཟོང ཐར དེ ན ད ཙ ས ག བ དང དང རེ ལ ནི ཇོ ཇ ཟ གམ ཚོན ན ད ཇོ ཇ ན ད ཤག ཏུ གུ ན ཚོལ ད ནི ད ད བ དག ཤུག ནི གི ཕན སང ད ག བ ཐུང དེ ཅིག ཉམ ཇོ གོ ས ད ར ནང ཡི གོ ས ད བ ཇན ད ཇོ ཇ ཟ ཤག ཏུ ཡི ནུ གུ ང མ ཇི བར སམ ཆ ཚང དེ དིང གི ཆ ནི ད དེ ཉ ཆམ ཟ གོ ན རེ ད ལ སོ ཁང དེ ད མ རེ གུ ཇ ཆམ ཟ ན ན ད མ བ ཆམ ཡི ན རེ ད གོ ནི ཁ བ ད ཟ གི ན
1: རེ རེ ན ན མ རེ ད གུ དེ ན ཚོན ན ད ཁར གེ ཆ ཟ གོ ན རེ ད ས གུ གུ སོ ཇ ན ད tāyāng māṅsūrā tōndak māhāsīgā, kēntum māhāsīgā ndrāwa yōna chēngā, kēkī tīn lākā nīyā tēngkē yōkā. Tīn lākā nīsō nā, ndrāwa līkhūngā, kēkī tōmr sāsā sōlāṅgā jōjīnda nukwa tānglēng yī māyī, rēlā, sāsā kā kēkhāndā jōjīnda tānglēng yī māyī ndā, nīmā dēngā nāngā tākchū yīkū. Nīmā dēngā nāngā tākchū yīnū gā jīsā tā, kēkī chā sāk jīnā tā, tōndak ndā ngūnī, ngā mā gā rāngā tā, nīmā tīkchī tāmbā gā rāngā rāngā, nīmā tīkchī tāmbā gā rāngā tā, kēkī chā sāk jīnā tā, chī, ndī sāsā sōlāṅgā tōndak ndā tō n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ར ཁྱི ཁྱི ཁྱི ཁྱི

0: 杨子西丹比给斯普南巴当三根周波坦杰宁宫前南比根坑的摩地达当南巴宗杨林登州金巴德那从金江中间成功我是个楼龙成个宁宫台同一个路口林杰克个林子银第二个林子银杨银南巴宗中这个南宫真银安娜朱佳银 李卓伯南巴丁个林村的村里那样，俺人得参拜你，怎么是个不要？第二个参拜同位那老松可以接下，那个参拜的高度加油。第二个老松可以接下，那个参拜你那个些，聪明家属接上些个子，俺人得他不是高度加油。第二个担心跟着那马路这个人，总可以天天装些么个老么长当铺个，给人跑到这里来。
1: 第二天的那个参拜，你们从济南俺人到罗中站边等各个参拜的各路业务，第二个罗中站边等各个参拜的，你那样人来找俺，俺一个路给他哩，找俺的人投诉他，他点这个小干部就一天那卡多的罗中站边等各个参拜，你那个是个主要托不难吧个，俺人提个点这个什么个什么的，俺当提个点这个什么个什么的，提个点这个什么个，俺什么提这个给了嘛卡不回来，连村的跟工人把他拆东阿长嘛个，接这个卡不来个哟。
0: 아래에 조반한 바지나 대는 그 랜선 대가 낭동 고주시에 땅땅나 뒤쪽 고주시에 땅 라서 광이 권이 잠주르드가 라고 뒤쪽 시에 샘바 대신 이나 슈니기 시 뒤쪽 담진 라 대는 그 삼바 소소가 낭아르게 쓰시기 유일

0: gamin zintan dedu kun dina jir ton dina den maung pana lam kan dumu vi yok kazino tagla katne girgin de kara lobrin khori tag harasra ko dri yok az ja tan da so ma ta so rang gir ke kazu ge ga shuk ta yara chi sang et ni tumu dri ya
1: nari ri ri
0: a
1: nari ri girgin ko den shigoni girgin ge chu a da shi lo ma ge ga shuk ni ke sang iguna lo chang ta girgin gin ni tani lo ma ga shuk ke sang chon ni nyam juk ra to nang kan da iguna da zung ni tani girgin ko na ka da ku da so a lo ta dan da zung son ji na yang kirgi girgin dan din son ji na yang kirgi pha ma gin thoni sha yi de shi ge cha ji yo no ge ma na ri di yang kirgi sha yi da zo ge tang nan jo ni cha go ke sha yi de ga shuk cha go ge da chi ki ke sang nan de ge nda so su ngi thani girgin zu ge sam lo tang jo da ri da so ji na lo ta ge na ni shang gil na ma na chu da lo ra ge lo ma ge sem kham tang tem ba yang na kir zu ge ga shuk tang tem ba ge shang gil na ma na chu pe lo shang ge di na da kir ge sha yi da ge tang nan jo ni yo no ge sha yi da na nga shik ji da ni kir ge sha yi ti ga shuk da ke sang yi de yi da tang kir ge da lo ta zun so ji na kir ge yang 샹글나만하종도 냠샤는 조고는 설거는 단도 장군대로 어떤 뭐 이죠 다수 그거 런 가식도 쉬운 이케스는 준다 하장 그까 챔버지 그런 거 딱구나 샤고노 다 스치니 고노 니니 텐데 또 조인이나 그래서 지금 냠죽으라 돌는 데 이거 그 상고 대한진이 다 조우 되는 그 로마 그 가식 계승 이거 전우 그 런전 된 손이나 제주 호프자가 가민 진탄 듣니 티달이 갑대 주들이 되다나다 참다니 그긴 그다 제주 호프자가 가민 진탄 그 쇼쇼니 참저르 듣더니 가민 진탄 더 듣고노 그 같이 나오신 땅 기발라서가 너중이 타네요 여친이 그 남바 갑다리나
0: 얼어서 듣더니 당 추소자가 당이 나나셔노 나스터들이 나 추소자가 가민진단데나 원치리나 랑가토나 가민진단도 무즈 메츠 다니프촐로 니스토니 허스타즈가 다르글란디 응구스기다 당아타 가민진단데 드브즈긴데 드브코디 타즈다 소타가는 거다 쳇스구나 다 소프트 나바탄테니 단디 캄투가 길긴 나바티 한치크 능가다 소프트인 코리트나 유노가 길긴 나바가스 카카칼디 마가즈미나 달리 소마 르가양 도무가 가프숀데 치스나 사가지 달리 테글라카테타 니슈나 루토니 드니 타그춘디 진타즈가 진타 토토톤본 진타 르겐다 드트즈모
1: 야리
0: 아탄 진짜 그거는 그 시트가 주샤리 손타도 위춘디다 샤브로 다 동란 이즈 아 디한치가 위춘디 라디 참라라 속아가다 디한치가 다 뭐가 나가 그러지요가
1: 아리
0: 나가 그거 디나니타 지상이 달리다 듬디가 시가다 롱크럭치 그런 카데가 추다 아 따테 길긴 그게 쳇고는 거다 위춘디 가민 진짜디야 그게 쳇다 칠리가 길긴 때 하마가단 시다더니 나 속자가 너니 소프트웨어 그리는 소프트웨어나 다 소프트웨어 그런 상태인 리우다 혹시 먹으면 봐도 토이 다다 소마 그런 게 리우토니 맞게 뜻까니 침덕스티나 양 시가 오 니에 큰데 단도 뭐 갑쇼비 요조 유타라다 체치치 선진도 그단도 다 준 너무 같은다 실고노 럼토모 같지 않아 뭐
1: 네리
0: 아따 럼티 스자 스자누가 그게 간나누 추토노나도 카리즈나 다 첼리 길긴 후이즈그나 나스타오즘 소나나 니스톤 니스타브지가 다가오는데 응고스타 메달이다 우춘디 테넨 돈처럼 홈당 돈 디나용 디나용 타선 디는 거다 우추 돈랭근 된다는 무드듬들이 돈랭근 된다는 거 라카니 랑기 인지나 아다 길긴 과튼제 남고 과튼거 다 랑기 하라 그쵸 우추 종리 땅 망글이 군이다 춘디가 양이 더니 응고스탐데다 마라 텔리폰스
1: 야디
0: 어야 그냥 이게 니틀리 선을 타다 그 그나다 지 세이 촌이 타서 다 쳇고는 이거 정도가 제마 주신 말아 주셨는데 담즈가 세만 좀 맞을까 내가다 우측 정도가 망가리고니 시가 카사 고디 달리니 맞다도 것도 다 후이즈나 치치셔디 타서 뛰는 거 나던 카사 아니라 마 착하신 차는 뭐 타트 뜨무즈가 람카니 주셔 뜨무즈 잘다 소트는 거 소트도 거의 된다 지우톱니 뜨무즈리
1: 어디
0: 데이터나 뜬다글라 칸디 다 소프트 세르지메 그 게르긴 스탄 스즈이나다 시그다 으추 능 나랑라 군 친야이달리 뜬다글라 칸디 리카 멍알리 뜬다글라 칸디 동모신 아디라 망아지도고 어디 망아드고 그 점지기다 다원나가 회주잖아 첨덕이나 자그 디소튼 코디그는 그 샹기 빛나 초크 그나탄 강롱지나다 어정근나나 좀숨 좀이도노 따다원나가 더무그 그게 높다다무지 오야
1: 어디디 내리디 그게 아디 지주 소프트웨어가 가민 진짜 안 된 손진아 그게 능한 진짜 능거다 진짜 소속은 능거 다 혼주제 주인이나 돈린 그 길긴데라
0: 아
1: 대단한 능아 그 다른 돈린데 가누 장구 디긴트 능아 시그나 촌아 디한신이 그건 다 장주기 티츠타트 에르긴능도 탱클리오나 저들 잔지그란더라
0: 어 리리 그나트 가이너 우추 단디 장크럭 찍으랑 칸데다 그초 진짜다 회의잖아 다 진짜 오디오 그 장나 가쇼다 찍찍긴 진짜 찍이 당스가 되라
1: 리디디
0: 페이나다 가쇼군 진짜데다 회의잖아 이춘디 가자서 빠고 싶었던 근데 가자 빈박 싶어 아 빈박 말 빠선 싶어
1: 야리
0: 봤던 것이도 드니가다 그게인데 요그 소친도 도고데 요그티나 소친도 도고데 토동어 때이달이 뛰어들 타도 드게지 양지 소치게 고드글라카니 드게지 양 시아이초나
1: 드르드르
0: 아 양지 디츠글라카라무다니 진닝에 친다 가자 므그머탄 사파
1: 응응
0: 안데 도고데 시트운데 나체다 그추 장주테 가자 므그머르 그시투라 사파 그시투데다 그추 소치테 이너지 이나다 그추 소치테 마토타 잠바게 치 요퀸조지나 양 소치티 한치니 그추 장주게 수요너리지나 디스 스테나다 소치케 가 메게 다 소치 망아망아 좀 기타가 되라 다 소치는 거 이토나 망아망아 좀 메게 테나 아타 소마르케 다 진짜 소소타 도모드리 소마르케 라는 게 가쇼테티 산다다 디라카 시기 휴제 다 기르겐 지시라 요니니 나가자 템바 니마니가 시라 소치나 소치나네 다 동안 기르겐 치 드니 소치티나 초지 도모고 제가 기르겐 스탄세나 티리안도구나 티리아토나 너치나다 드니 장장게 다 마슈트 도고탄 삼지가 됐던 거다.
1: 자,
0: 빈바라 님한테니까 타크급시도 송셔이 조정한 거 가슈트다라. 하라 스토코니 치코니 또무지.
1: 야리리리.
0: 아.
1: 리리 너가 시그누그 샤이르간 손이나 그르조 다랑 테크시그너리 모레라지.
0: 아, 리리리.
1: 리리 너가 시그 용이 장나다 샤이주 시그 장나라던 도가요.
0: 아, 장주글 아카네타 가민 진다다 시그다 가민 진다 소소 미테지스티나 인다 치르가 장게 치쿠가 진다 타키로 치쿠이 랑샤노 즈키라 마초코타 리레 진테지스티나 인다 아 가민 진다다 세이초 치다
1: 도아요노
0: 아 치스토아요노 타니타 쿠이조지나 데랑 시토 가민 진다 데 가민 진다 인다 가민 진다 소체 쿠이조지나 시토가 소체라 니오 코마 소체니가 케토나 니기와나 와스탄디 마슈가 카르마치 타마타 요노모
1: 야디
0: 그쪽도 요는데 대나다 제일 추세조다 기억은 땅을 소트는 거 좋아하니 마슈무고 까마치도 마 마싱이 지 소트라냐데 땅을 지 소트도 그거다 저 혹시가다 그거 알고
1: 게야 야디
0: 아 좋았던 모두 요토노티 쳐드구나 딘리오가다 이런 게 친숙철라 소나라 지 회주지나 소마진지나 단지가 요소나 다성아 기억은 너무 비싸는 게 너무 스톤지요 그럼 махтонжутта йотаната тарқо соптынанга лизуа цумага дигдигтгнути жанарга дигдиг матга жанарга дигдигны минутта ичихса сауи тапты татахшига симгари тондогдыр я
1: тара тара гомаш ри ри ри гергинда гергингичу дайчи чулотг чиг гаминзентан давчшуни замжути тани гаминзента дымнуг гипат андаг кашенамжин ласхогни тани гергин кона кабдай гону тевжин гергин кона сунгуну та хунжужинаг чу гаминзентан да ранранг мипатат данзентан динан ашигни тамори та кырзу дефтоа мени номойна машигнара чукти кен гаминзентан де сонжада шиг тицук чани янзан курчи кынга Lothringin dan dan moina zigizig nyunggrara nyongna yang tichun da damzani yi shei shu songja shegen de htuayo kuno lapdig chu sobjag nan nan damu garang nga zigizig htuayo ni tondig zaga zigi dribjin dan dan mo yojina ta lobja ma senni lobjung ma senni ta damu gi yang zigizig chasr gonur shugna yang zigizig gipan nu ma zgi yo kasam gi jeng da gerge gzu sobja ran dinan ne shangil ma nga pe go go zi shei chu khzu ran nga lokatang sam bi shangil ma nga pe Lohraagin tsuwaan da pansam jay tsuwaan joni matsal Da shayi zora karki lobchaan di hutuwaa yoni Lobchaan di yojo shiga hutuwaa yoni Ndingi tenar shiga yang hachang shaga dasayago di jangam 라치쇼 가민 전단도 좀 선이네요. 그쇼 롭자즈그능나 파치른데 지 메트 머롱완 잔자. 아 너머린데 그지 롭자그능 키크영 지 랍샤잠발라 속건도 뭐 그게 노바 메인이니 접주대 아창 그 가챔불. 아 디안신데 그기는 지즈고노 그쇼 다 고니 로마 가숑데 계산에나 참덕당 롭자당 길긴라 속건도 그쇼 건강증이 도는 거는 니게 되는 게 갑다 이동다. 디안신데 그쇼 롬정런 반도 좀 선이나 저나 아 다시 이 존 존재한 나르소니 라는 그 돈도 되는 건 당지 희니 잘 돈이다 그 뒤엔 그 달호마 라는 그 라는 그 가숑도 계산이 있구나 쇼강강간 바빠이고 그 책임 바빠이고 그 나중에 되는 게 가다리나
0: 오야 다 그 다선 그 알랑젠디 나터스타트 소마즈 그 후이잖아 다 라는 그 가숑도 후이잖아 토동어 침덕 아라다 잡주리 타니 바모 기르겐게 티니츠리 데레다 타선 바모 타 라니라 티도크모
1: 터터
0: 아라니라 티소나다 라니르케 티 칠기스톤리 고가다 디 타토 후이즈잖아 아 땅가 추토 작은 코리트니 후이즈지가 샬소나 다 랑기스타우든 소나 다 지금드니 가 야난 긴난 카르티 지메크 다틴토 추다 소 작은 티 와르케 오잔지 세지메크 도모 어 타 포마 춘가타 요네 나타 요타 기르겐 다나 치인드케 요케 가난드케 요케든 도모즈케 카모즈리 чи хуйжона жигнинган да музыкалам касма чимузе сомачу сраза ёну тэг ва чыгды томошена да сопти гамзендан цигни зон тета ва чыгды тоннанрму
1: тэр тэр
0: тэ тонтыгната хуйжона на чоттму хэгзиона топта джимбер кета сомачу джимбер гаусу джимбер самчекмела ёнгда на се ён ёндын гостава чызгизината на жингина чи донлен чэмчэм майм бата ти ханчик лика соптагын ликазга gala kansumri tigirang niwa yotsi gili gada wakum
1: dan
0: donzing kakurayin na chukwati dina ta thoma chute idal ta gavshuk ta thoma chi tamzin kunta tariya tukutungo chu rangni ka gergenzi ga so na chu rangni ka tukutungo sopchay tup shay kuti ta so ta sopchay ta zhonglik tang mangal gu thoma chuk seman juk tup so na sopchay ta jatag yang tukutin juk tup so na ta thoma ti rangi kada rangkazi gergen tup zayi haran kurin dhigimye saa kanga yoke kuishig na gergen ngin di la kan dhantan tangra chim uzi zi yon dhigo zi tata jimbar kata yoke ta ino jim sengara soma chi rangga koshkab ta chidgi tamzin gugu zi tatsu gergen rangga ta sotir gamin zinjata dhukho taga drip tanga kuishig zina gashog ta chesan gugu tatsu rangga safsha kuishig zina sotir zhanba disu ta dhukho ta chidgi guna nopa maye da tanga di warsang комкоп тестенде да таранга гергена зингинда музы елатан танда чимузы камузылада ти кошкапта герген тип тадютта чих ту чихис
1: на денга
0: моя таранга чучи хуиз жигна та мы чтойна то мы ёнера та герген гла кана чели рамжин майн тор тату та хуиз жигна музы ден улана да чимузы герген зина якка сежу масту та тагана на чишеп чат то лидар пшатонзы та мы члена метанзму
1: яри
0: ota tawar nangkayna ikchu fchen tsukun dri tangstani dalita gyergini na cheli rangzhin chin sara lhobchi na agdanshi yokati na ti lhobchi kala kansum yi ti nangati rangga ta khiram kanski nyani tani dri uziga tsgezi lon suna tato kutata goshkabta ta khshig lhomaga tamzengu goshkabta chizgi tamzengu uzir tatsu chi cho rangga chigi sema chantongno chi cho rangga gashukti lakani gyerginga lhobchi no hanchini sema chantongno tata chutan dhiki yoni namin ching ngiparta gyergina njujuta ta kachin rangzindira
1: denga
0: ta mati tana ikchun ta lam kha huyin jugdina lam kha nani dasa sonra ta chu lam da yek sirkunu huyin jugdina ta yitong jina ta lam di kshindana huyin jugdina ta yas chug mas chugasa huyin jugdina maa maa zi yonar mu ikchu cha chug lam da maa zi yonar mu ta yina ta kargi lam yek su ti nangan dey guana ta yina ma da chi lam da jig jig chu lam yek su ti nangan dey na ta maa ompar chorangi yina ta lam yek sa tani chu kanga tunguna dey tuan jir ta ota maye da tangta wana khuin jog jina ta ikchi chachog da lam chik dedi tatso yung chi taro ko girgen ki chik shayano chimdak ka jak chur zi no chul homa zam so na kantan kandong zina ta ta tami dik zik tano ta cho rangi jo su lam nori che ta khuin jog jina yung nri wat menayi tondan randa tumu ziri ya
1: denga
0: tai tangta ta nga rangi jimbar ta sirki yo homa chui na chi jimbar ka rangi rigo sa na nga namzga tri nara ngi namzga chichu shay go nara ta jimbar shayal jimbar ka ta chichu huyin chukzina nga rangi titsun da chichu titsu yin da atashi da ita na chichu mati na chichu ri mafshi na ta ti kawar ti makum na nga ri ta ta ina ta ikchi tamuz ka lamni so na ta nriwza yu khazun chongji ri mahto kona ngi nga titsun dar tara titsun daga hanchi ne ta ta nga lho chuki titsun me se kuno huyizu chukna gergenzi ka ta tamu ka samlo zi yu ta rin rikmi ka ta ina ta gergenzi ka hara kirgi soma ti sema ta idali hara shkacha ta 사우 떡고 인족도 소나다 소마디라 오다 세만 밥지 되었다 콘지 너니 코스컴 데이탄 진다나 길긴 너니 샤통아 어디 인지 어떤 모습 뒤 와큰 졸람 단도 람 단도 또 모습 다 소마게 담진 거야 다 담들이야
1: 야 디디 디긴
0: 원래 다 담니 워킹 안다나 샤치도 노 그치 가민 진탄다 쓰기 달리 지니 소리 장적 소리 장적다 쓰네 다 가민 진탄 디스토크 소리 장적때나 그게 양 돈진 거 가민 진탄다 요노 디 넝거스라 사치임 사송쇼노그 소마타 소게양 지 가미 디 아디 장적 소리 장적은다 지 다탄니 소리 장적은 아니다 그게 익춘디 쳇그군을 다지 회글고 카스라인난자 디 한치기다 익춘디 가쇼코 퀸죽디나 추글라양레나 간큰다 동킨 소트나다 요노 트르카소 위달리티 가 장적은 아드니 크스글라양올라 회글고치 다트니 담지셸 니모콩게 와스크테타 요노모
1: 야리
0: 어야 데이터나다 크즈운딘 페이지글라 카니타 랑거랑게 람치 랑거랑게 야랑 크리스티 상으로 소나타 디르가 게르긴다 침덕 지로 타도다 다 하징 스타무 스타무즈글로든 뜸즈리야
1: 더더더더
0: 올레
1: 나리리리 리리 게르긴다 게르긴가 코니 줄 호마랑나도 선자라는 거 가슈 제상딩이 탈라지 마바이 고노 라바드 주 다나 소니다오노 홈정 얀치크 로마르간 소이나 아 다른 거 가슈 제상 이거 나랑 그 땅근 주원인다 고든 치기 이거는 디징이 탈라지 삼도 땅 히니 너무 그나친 데트노 그 디겐 거 호마랑나도 선자랑 그 가슈 제상이 텐데 마바이 고노 딩이 타나 게르긴 가다 여기 이렇게 그 달 버드 주 대는 글렌스 디나 호마 그 가슈 제상 셰 고지 달랑전다 타우 고브기 다니 말호르그랑 총 글 타는 동철 머글솜당 당우거 가민 진짜 너든 제리다 당 갑다에 고노 다랑적이 타는 너무 들티도나 그게 다 가민 진짜 있는다 강터 샤이추 가숙 계산에 죽은 너무 그거 샹글 망아 벨 버드 그게 너무 근진찬데 인지나다 디쇼가 길긴 인지나라 그게 저게 길긴 지 쇼운다 그지 혼조지나 다 동링 길긴다 인지나 되게 갑쇼임 바 니글라카니 길긴트 첼리임바 섬글라카니 다 길긴은 손제지 석성장마즈고니 로마디 하차니 너무 길긴디 단시이 너무 길긴디 길긴선탄다 길긴은 조주다장가 챔버도 마르토 너무 근선타즈가 저병 첼리라테르미니 갑쇼라테르미니 탄다고 쇼가츠게 심보요니 너무 그만나즈 길긴이 아 로마가 지 길긴다는 모이나 양측에 지 대니와나 도체 보토니 너무 희디겐 거 단도 소수니 다니 내가 길긴 바로도 지다가 갑다스가 망포리 난송 단다가 쇼니 지 저한다 지 디인도 모이 옛날에 자랑 덕이 타나 타는 지 나라 키메사 망포리 요나 탄티 겐은 지다 길긴 거 대는 거 랑신다 탄 제리다 대는 거 갑단다라 카섭당 다니 캐런 거 셴도 바 뇽뇽리 갑다이나
0: 오야 오야 고송 다 rāngi chitsi gu nirgo, tānda nā chī kāsab zhig shē jūsi gu nirgo, tā chī kāmu zhig, tā chī kāsab zhig kīrē chī mūzum nirgo, tā chī yō nui nā gāmi zhintānda dhukundu zhig chēr nirgo, ngā chū sōb chāsht awazam sō nā dī nāng sō mā māngā zhig tā kīrgi gāmi zhintāga lā kā, rāngi gāmi zhintāga nā nī sār sōng shōng yī, tā war nā kā chīn sō chō nā tā, rāngi lirgi lā kā, hārā dām tī tōni dō nirgo, tā mū sō mā yā shkūr zhig yō nirgo а тей таната тан датак тамай нара гамин зин датак ти тину гути нан тин кори гут нан ита яра чу някен даутын би далине тей тона тейна а тан жигта ранги ти чиг шендо паз юну чизгин зина та сопта рери рери зин та гамин зин танда докунда чиг зин жунда нарани ки я чиг хсиг чизг нарани ки жива ренда та сопта рери ни гамин зин танда чиг таната Somarga tachi gona agen laka xonjimba nang tachi. Tachi somarga sotchik ng koi ta sora ta dhokota na xishig chizg na xuchu xang na agen xang xang ga ta sotchik ta dhokota ya re jin nyan na waka te jik simbu menu. Otaga laka te pantoni masika ti hanchika rang rang ga gamin zintan ta gudri da ta gani di lam kanda ni soma munga maazir jesang itabka. Ta dhokota ta xishig xuchu sotra zgan chona gamin zintan ta chi metam runga zgi ta samguyo.
1: Nari?
0: Tato kota rangi na yang chi ta sanga chu sori njir kisi gujira ta sanga di ndaga nanga marang kori na yang rangi chi sopcha re zo yang chi ta muga chi rangi rewa zu shi nandu no ten ta gamin zinta ndag chi yotang na huin jo jina ta ge sopi yunga 미라카는 시그 돈도 망아지 계산하죠. 디한치글라카니 단데 비가지 추르나 다 우추 리카 한치그 리카즈지 다 겐남반 소나라 리카가 한치니 리카즈가 지금 말이군에 또 뭐 그러지다 원장 다 랑추스다우든 소나 랑그 그 체도고 뭔스고 소노스고 소스건 되었을 거냐 랑그 사가니 되시란 거리 지금 포마초 지브샨노스 그 로소나 포마초 지브솜노스 그 로소나 다 토모셀리오나 데글라카나니 지금 바빠서 말리다더니 토마초요 지금 뭐 리카즈리고나티 와그 치트군르 다와그 정기 링리스톰 그 소스 마이달리 데이히 리가멘든 다 비던지나 이츠 소타 간탄 간로빈지나 데글라카나 시가 피지 간로비 요치레 디 한치글라카나 토마요 망아비 그게 지글럼 글람 카티요 시가 치사 마비 탑가 남양 시가 양가 だともずりやや。なりりりこれんじ。あれ、だともずんて、はんちにたけれちゃんチェプズしちゃってみたが、かんが。キロはかたさんがんで、チェッて、そのもの、のんちんかんさんがんでいだりわか、やんちてごなで、んで、レンテンのもずごじぎだりね。のもずごしゃぶずがらにらしのんで、あ、たじゃにくいなんでに、チナンバ、たまら、キルんじりこんがごちゃたん。
1: ねりりりこれんちがよだともずましたちゃんちぶめけがらねりりりこれんちがなだてんぐれんちんじなねにぎそまががしょけさんしごじんだぐつうなろあちゃんぐだろちゃんだぐがみんじんちゃたんじりだたんがみんじんちゃぞぐるぐろちゃぐなにじむなあぎるぐんげたこなかだいこのんだぐちぎぱたんかちへなじんぐこにかだまんぽりいあてんちにしゃいちゅぐしがしょけさんいちょらんじょにんごんどねちょたんでんそんじなぐるぐがみんじんちゃんだぐむぎつうりとそそうに たなつげずちよんパマグログラムだいごさぎるぎんぱぱいごさそちゃぎやんちしゃんぐなつとんでりくぎがみんじんちゃんでやっちゃってくりごさあのもまんぽずなぎるぎんこにかだつぎんなりてとなぐしゅうれんせんでにゃんごのぐくるがたそちゃやまぞんそんじゃんのもぐくるがみんじんちゃんでじゅびよんのみんにがよくてとなんだしゃんぐんだじゅんなあんでちぎぱがんだりよんなこなぎるぎんかだいこのてぶじんでんだぞんにたらつげずちにゃんじょがとなんがじゅんあちゃんぐかちんぼりこじんち
0: ディナデランゲレンセンディナニグナンソンジナルシャワランデグチェスングショネグチレンセンディジャンダタンランイデランイスタタトングルキルムデピビジャシニャンクナンバゾカブダリーノニャンタパニクワチンシシニングルゲンおやおやシュミシュミ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
2: Кейбгий нэгна хсунгв дэрцэ кэрю.
3: Хсунгв дэрцэ ховри гэлэнгла чавью.
2: Ховри гэлэнгна кейбгий хтамлари ю.
3: Кейбгий хтамжи мэти ламтэнгнэ ю.
4: Ховсу кейбгий хсалэн.

0: ཁྱིམ
1: ཁྱིམ
0: ཁྱིམ ཁྱིམ
1: ཁྱིམ ཁྱིམ ཁྱིམ

0: 야 저와 나와무닝고 저와 나와무도고 중국 글랑천 치치와 강치 되게 야춘나 동무 저지마 파치르치 모족 다 파치르 계속나 죽
1: 중국 글랑천 치치와 대 태원데
0: 아리 태원 랑천데 되게 야춘나 동무 저지마 치 모족 야 다니디 주저완데 르송노 자와세탕 더거지 니낭니 저와 치갈레 마토지 디탕나 샤가 응 쇼아레 레라지 아레 조 지그니 콤바이오틱든 저 정도 가능 샤갈랭경나 저가 샤가 안뇨아르고 저와 마르 샤 저와 젤란토송지 샤가 안뇨아르고
1: 야
0: 야니 그 데모 자키 데르
1: 야 데모

예야 다하셔일 타바다주 꾸익지녀야 다혼보컬랑아화지지스야 총혼마리시니다선치지니야 야화오코호당단단미지시야 야 하타 불가 하타 탄자에 므지시야 요 카자 징도 타그니라 지시야 야 하자 카파니 타테 침지라야 아르글라 아트가 자르고 타야 칠리타야 샹하시 메르가 동호라 타마 칠지지야 아디 타오르중후이 타파마지시야 아르 타온초후이 타르즈오지시야 샹샤리스타가종타르자오지라야 지스탄바르자하르구탄준주지시야 아자카르숑토고치탄바부지시야 화하트가 마랑 허누르 따릉 허드 지지야 호누르 폼지능 허니 따이그리 지불라야 토프곡니 체헤리 따마리 지라야 화하트가 마 체헤누 따르드 진지릴라야 야하연리 샤하나 따띠나 지릴라야 야 너 고론 소탄던지 지다야 야 킬은 화하우 다화르구 지소야 따테랑 칸리 따글라 지뉴르야 따샹랑디니 따록슴 지릴라야 야라소테가니 따샹슴 지릴라야 야하 근첸 통호노 따띠름 지르라야 야 화슬은 다비 따띠라 지그부야 다하오란 바하바 따가남슴 지르라야 야 마르미글 조헌도 따르지바 지리야 야하서 치묵세헤치 따가염드 지터야 야 치르르게헬 우타탄즈 치타야 영하샤 지쇼호 비타티라 지와야 야 탑그르 쳄엠드 타타와 지나야 다하상동스카한즌 타르 지르야 야 나르글 화하 우타냐르트 지릴라야 다 화슬란다 비타티라 지와야 야 자창롱추 타르지와 지나야 야 하르가니 트헨지르 타체르 지라야 야 찬디그다 비타나 충리 소야 야 할랑 초지 헤비타티라 지와야 야 자후나 하이타나 묘치니야 다하 통통여가 다소왁지소야 다갈랑다 카르니가 타티라지고야 야하 돈브나함치다 토르치라야 이어 화르구체니타나 요리거야 영하 리머가하라 탄디니 징조야 영조르 소아탈라타지밀라야 다하테므나 화하우 탄담나 지조야 영모 포시기시가타마슈디바르야 다하덩비가다하라타사리 지실라야
Yoshta porje hota ma shung chibar ya. Ya shang mi sta hala tak chori chisi ya. Ya shang lor hajil tan so yin chini ya. Yang mok chi tang na taru tang chindra ya. Tar gar sung mo sung ta nyo kha chidal ya. Taha temna chihimbo ta kothav chiva ya. Yang kang li ji la tan chung shiri ko ya. Allah ko nag na havi ta dar ca chila ya. Taha ma kukla handi tan jilwa chimil. Khwa ji kala gala ta langi. Di te sar jakhu ka galombo nyer nga ta. Tiyo khwa ji ka sene. Galangamag te ar yangso zi da no. Nyama aga shetu. Argon chin gajik ka ti sa. Sogni waartan kongyuk te. Galanga. Qamag nguma ta argar tawi arjima ta aramichin njori yungunu nga te qalang sapa hrtagrunga nyelon ti chung ardemtik kukhukni nyerta tigraghe zi kyanga mishig naga nga ta aradag daga sonu ga sa tilayang qamagmarka nguma timbarka nyerstuk te thongunu kapte Nyeste zo saka jayi. Nyesta tiku ta rignan danda mirignan danda zgi. Shanglun soga arjangtunga nani hrtaku yiste no. Nyesta tiku ta nyetika sala toni. Arangrang soga statu ta watang tari sami. So soga statu ni. Kaso hoksam tayi gadong kagdi. Qalangamag so si changdayin maashi. Kūtsan zōngi dāwnu shkāwa, shiānglūn gā lābzān gālār gā sē jōtī, hṭāwū kō ārdāng kūgā kōnī gālāndā lēngā.

0: 하나루가 라고니스티루고마 흐글아가타가루마루루고니스티루고마 타가야르하마 아도훈다우타트나고니스티루고마 타르동롬 흐도커카타나고니스티루고마 나샤 클로잉도 나타 투누율고 니스티루고마 냐그나탕 타함 프르초고잉안줄무고 니스티루고마 쿄르질레민 아타한 칸타양아불라고 니스티루고마 난당 요크 타르타그즈그치르투나고 니스티루고마 치프쇼크중아 아니프사마 아타시라고 니스티루고마 송냔 미잉잉 칸다 타유라야 니스티루고마 흠마가나 쳔조 타바카 타트나고 니스티루고마 능나르 타르티라 영나고 니스티루고마 타가 샤라 안한도나 타투노 율고 니스티루고마 나탕마 니스티루고 타르갈루마 니스티루고마 하르젤메나 아초르팀 타양아불라고 니스티로고마 당요크 치히르타가즈가나투나고 니스티로고마 잠마첼레 치히사마타시라고 니스티로고마 세그냔미 초콘캄드응이라야 니스티로고마에디
1: 할라로 나지게 야다리에 야다 야나고 阿那耶路那能走阿比什能走阿哥阿当阿扬子能走阿多阿沃顿阿阿阿罗尼路什么走阿尼哥马日格达阿达扎什么走阿卡松马基达阿阿拉达达德隆走阿松格日格那里阿曲一个色格走阿当阿玛卡马日阿 아로타르기고마조아티라얀즈그르타킹더지조아드크르가켄더짐
0: 알라키위가호르구조아탕마카마르아탄당서르구조아티라얀즈그르짐아로가심강크르조아키가냥탐다앙이르구체르기조아맵실세자키이짐할라르게라소야라야라영야라고응안두거가루로로 Talori go yang tanga sang karhucha ta atang no ing irtan do wai chung ta ati no ing ta sang di karka ta asharan ni ni ing irta ing irtir sang ta raga sig ngar ga tu kur molma ta ayola sig ngawa cham se ma ta amha kharir yngar ta yngar chir sunga ni erga tang ta ngar ga tu kur molma ta ayo tang ta ngar chil chu mu chu wa ta sang ta yngar di chi mu mar ki ta an so mu de ngar ju gun da chin so ki chu me tu go yin ta ru go tu ni ka ka ta ashar ni ni ngar ju go yngar chir chu nga ta athaga zaga nga tsaga shakar molma ta ayola zaga nga tung tsewa sema ta ma tan ro nga ro go yang ar chir tong ga ta athaga tang ta nga tsaga shakar molma ta ayola tang ta nga chil ar chu mu chu wa ta sang ta zi
1: hala ro ya dari ya na ya na go nga na guri er ma lo lo go jim aro tar tu ge tsu do ye ku la ma ri ma shu ga am du do ya la he ku ri jim ala si ru de ku zo an da ma ya na 나 알얌 나 도비도 남자 얼름은 맞임 아로 카나 이그뜨도 치다나노노 도뜨근담비도 샹치부 생화즈임 알라마시고 강와도 어뜨가 했나 알라간 자들도 증근 자왕이지 아로레 마용이도 식스마 마타니 마시고 대치는도 토뜨그 동그리지 알라하브즈가 셔도도 기그즈근 돈부치나지 아로다는 거들지도 나나 용구디 애구게 자주도 카르 댐듬듬듬지 알아끄나 겨충게 화다야나나 끄나 스름도 미르 오듬듬지 알란데 모사르도 녀치는 돈부지 카야나즈게 겨와 돈돈나지 아로다가 세드르도 징그르 세망아 아리마 용이 겨 특스면 맙실니지
0: Hello! ยะละยะละยะงยาละกงงดุกกะลูโลโลทาโลรีโกยังซาชายกงบอมบีทาอนังลงกงงดงติสระวอมบีทาคาจุนยินอโชนดงยอติวอมซังทาคาจุลยินอยังดงเมติวอมชะทาอัมโชกะเรยังดงยังจิรซะกะ ตะอะทะกะตังนะอะตาร์ซาวะอัมบาวะกงตะอะกะรานจูโอยังติชิมบูรมะอะกีตะอันซอมูกะงะรุกุชุงลูมะอะกีชูอะดงงะงะยินะอะตาจูโกยอติมะอะมีตะอะลงบะรยินะอะตาจูโกมีติมะอะมีตะอะลงซะตะเจยังรุกุยังอะจิรตุงกะตะอะทะกะตังนะอะตาร์ติมะอะกีมะอะมี

하루가 아소야라라타야라구 야라가갈로마예 알라그루지마로고 야라가갈로마타나가일로누르타스문드문그

Yalla aga aga alo ma ta tsiga nyam chila yalla ta surum uyla

Yang

하루가 이스티루고마가 타살포르만 조기루 타르가틀긴 이스티루고마가 영샤카즈 조시 총탄주르무르긴 이스티루고마가 타샨그니 이조마트가 탈룩스마긴 이스티루고마가 슈송나그니 마코야 닥스마긴 이스티루고마가

아님 조거 야라가 가로고 아샤 칼르드 가타 커로이나 야라가 가로고 초신 좀 못한긍이 우마이나 야라가 가로고 답십샵 잠부크타 카즈브니 야라가 가로고 영아쇼급쟁이 탄웅이 시크르나 야라가 가로고 이르드가 쇼고동거군나 타찰라라 야라가 가로고 타르딘 초지근 초무타가 인치가 야라가 가로고 아르드가 샤라드가 타크로이나 야라가 가로고 이마 쳇소타나 뜬우마이나 야라가 가로고 영아샤나담무크타 카즈브니 야라가 가로고 타카르갈리스티 노타시크르나 야라가 가로고 이르드가르간 바툰 아잉아 쉬르라

아롱이 루녀기 주이 영카르카르타드디 땅아 존주라 쇼트그지가미거링이 루고타는 거리 영로르바마실링이 루고타는 거리 영로르바샤나리 타마르티 거리 영디치나 퉁아리디 아로타는 나르자리 영퉁아 츠고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 그게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통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0: Sornin oshkil gomchin.
5: Tsomun oshkila longchin.
0: Sarangir nyamzh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in keng 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uajanchi.
5: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네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계랜지 공감상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주인 태행기 선교로 기능된 조원이
2: 시진핑키 댐지 록진단난히 바오카이히 한가리 종통기 겐내시바르 댐지 슈베골탕
1: 삼루사르베 경남사바라 니지치 지불리 치계기 멍의 댐부용외 치듭 내깅아 뜸베 멍의 낭제지 좁시 균두 서주다 리교로 중화시바쇼주고로
2: 리장키 에그돌기 종통탄 제체나외고로
1: 자베 만조기 돈좀 체데 고시시 슝키 로규르 짐베 논주 따왔다 닝가 체베 체당라 괴담 잡부 땅외 고르소인
2: 샴라팅디 선규리 진앙 튼십데 남선러나
1: 데글레군에 베베니츠 계급제 조시 시진핑기 최주군인 바오가 안딜라시 로진다난데 콩키 한가리 중동기 게네 시바라 덴제 슈바리 시진핑기 한가리니 중국사르바 켈린치 응아슈기 계급체식 인신 중앙계급니비 수균자조 응음메추레 징어유 친지주니 로든주 튼둔송징 초니비 톡도바르송토 펜준지고다 잔염기다당진바 니베념계 용어제 체비 격봉하기 념례라 중재 응세퇴부토비유 나랑기 항종제와 공비조주로 체대 통진지기 요징 중동바오카다 랜도 배준체대 수균자조기 균경하다 첩시티 펜준이치다 격군카기 은열이 염래 딩습도 당토 중간기 튜럽사르베 교용 탑주로 대지와 댄도 양주토바라 구디단데 계급니비 미마라 펜바티베 치와 준두유 지 댄나유
2: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지겹수지 시진핑키 난츠 추세토회 치조구혈을 구디동화탄 랑게기 시균 하잔수회 총재 산세르 댄파 게난기 쿠르주 침부르 된해 콜라시베 튕공기 두기조 이구 치바제라 뷰리게 속보로 칭윈냐조 치구라 탄동 뷰세통회 칭위 티외마와 이구 체디 총튜 마조 냠레기 뷰제타 추세토로 동교시 내드나휴 롱아생게 차구 쥐응아바 고추베러 랑게키 칭위 이구 치세 댐부타 레수 침바타 라과르투 라제토베 튼레기 칭위 이구 치세 균투타 경유릉앙 파르화 칭위 켈레기 종교 튜레 사바타 제람 사바라 멍위 조수 치로당와 제체페 멍위 낭진키 추피 레소 조주로 구디 티피 미르웨 콩 수즈리게 로게 루주 덴페 조글리 뷰다기 잉츠 나베 총캉 당부티 레니르 제고 손헤 상하이 淮海 남기 총람 쿠투 춘다 정신키 칭위 총캉기 남창 당부티르 교슈 뷰다 촉바티 토단 신베 콩미 마이클 시비러히 ngantsu jogli gor ke lobchen ki pasi ngasa ne ngangnyu che sar song ngara ne zhongge chumra da dang hajan ya bu jing ge xue nge de ne zhongge chumra ni ya su ge ba da ra phe ge zhu xin phe chumra xi ta gyun che me ba ra pan nyu zhu xin phe chumra xi re du ji ju ba shi shanghai ni xi ge ji chong be zhongge ro ma zu che phe mix ke jin xi xin ge ge ji ju ju ku yi su de ku yin phe zhongge shanghai rang me nyu chong su de ku ling gang ku sar ki Lemlu Sadu Chekbunsu, Loko Chimbu Tsushita, Tsege Chepeba Chepe, Chigegi Majo Kile, Borchinsik Neter, Sunir Chegu Iwan Kuyubashi. Lingan Kuyusara Todam Ulin, Musa Sondun Chuhi, Jimbanibe, Jurin Kuyun, Zhang Rungki. Lingan Kuyusara Ki, Rangwan Ngata, Dubdijiki Lemlu Malala, Tamburu Mibata, Ngansu, Gikubji, Goyi Gyasir Donghui, Lentun Guji, Langlin Tajidu Dante, Chigegi Mengu Shukduki, Lukdung Siju Ngola Tungyu Chepata, Gingwe Menze Chekbunki, Chokdu Chudia Lentun Huda Biwata, Chigegi Mengu Shakpe Kele Jigduki, Seiji Tita, Sadu Mensoji, Jelam Guji Chepe, Jita Yongki Goyi Tunle Nabashik Chubyue Chisung Yubashi. 国一中国人亲他最新的听着见解中国的就是图年度你说这样略到我送吧主席习近平期给及所送列这给推米坛接这能够七座国一年中国习近平期中国初次作为七座国一的规矩东西与把坛这个随坛蓝随

0: 토담 체시소 럼루나베 고이 덴뷰가 갸시르 동신 유페 고이 고몽아르웨 갸시와 지주타 싱유 페주 제페 시주라 교워 주메라 교워야 조미시지 데나휴 튜르 사바샤르춘 랑게키 뷰디 공베르 꾸디 동주 균춘 세바타 로디엔 줄밍아 추제도 회 치조고 예갸실 동화 점린 계급카탐 태계기 고급 냠주 제바제기 토안해 싱유킬레 중고로 마주올레 따라 제바 용주로 크루유 상부준신휴 싱유기 싱첸 싱부식 인백원해 장수희 싱유 숙튜탄 심주사비 크루유 냠레제 제타 용기 섭수 레소 당와 마세 싱유 냠뉴타 간왕 마조 개보 짜르조소 나망 냠레르 꾸디 숙친 동신휴 탈류 로드투 장수희 싱유 아고르 통주로 굽주 강아 타 치와구 므수 폐주 세바탄 시균티 무투 예용기 앙탕 부르네 이바시 Buli Qingyu Tieda, Nguyntun Ki Sujun Le Zita, Lakze Tohwe Tun Le Su Jigdu Che Gyo Su Qinghyu. Jiangsu Xingqin Congjun Ting Qingyu Chuhi Chuzhang Liu Xiaohui Hi. Nganzu Nidong Nishu Zazhu Lor, Xingqin Yonggi Qingyu Dianbu Yonghuara Guidi Donghwe Chajju Bintin, Namchang Saba Nang Rinta, Qingyu Ki Nurim Tordong, Zunle Namchang Ki Gensun Che Le Jigdu Che Gyo Hin. Tidang Chepjik, Qingyu Jige Puhi Sujun Siju Le Sujun Gyangpe Le Tun Gyongyur Biju Tan, Qingyu Simju Sarbi Dine Ki Nangrin Chetu Siju Ki La Dar Chushi Dun Ne, Junam Jengi Sijun Tan Kele Ki Jidu Lam Su Tuzang Dutong Du Hi Si Sung Yubashi. Kola Shibu Nyeju Chumla Chishu Tan, Tugu Changhui Tun Le Kuryu, Pusun Sobe Sadu Namba Jie Denpe, Zhonggu Gekong Le Gewe Kele Ki Yiwan Gu Shu Chenpo Dun Xinhyu.
1: 顿这前些几节数谈不如你别去广东深圳图新竹三边的那组别七节几马就起来些起落地下村三年的给新竹三边去蒙于军军昂忙都当于起来的中国国际几个几年的选拔英雄方起落地盘图马就阿国罗三亚给哈咱们四百的做深圳谈谈呢库布奇没有开启新竹三边的那个马就贴解于 난초 무튜 선전기 심주 사비디네 멍실의 첸해 콜라시뷰 레고 갸실 동교로 톱탄 누바 등교 시에 송휴 툰레타 사르투 쿠유 펜준 누바 툰바티 시계기 마조 킬레 중국로 공비 동교 태향 수준 디신해 사르투기 중내 수준도 칭휴 탈르 로드투 랑예르 사르투 조비 시계기 멍유 샤피 킬레게 창보로 갸자 나차 숨파와타 蒙古南京七七国统区西东加美尼书籍集团青蛙西新盘七七七蒙古下边开了西东姐姐拉起中国的马脚七九忙都当选铁蛋七七度六七七七蒙古一股七九军区他中日安盘女中华堂七七七蒙古三七点边吞了超速东北开去俺的外国三推动情绪
0: 七届级蒙古一股设备三家三百二百多天，中国编制了给部队空白驻军了国内三百年一百时。从队部七届蒙古市市长蒙华庭起，俺村七度段天七届级从北马脚设备开车的小区来人呢，两只前台成日前去超市解决了解决了各地动作团，团结人心给小区来人呢，起来谈自身前途努力解决了各地动作。作为人心给小区来人给部队透露动作信息，俺村屯东七届级马脚新竹三百点来了，解决了设备社区二百推进作单台，监控七届级人不通过新店面的体外忙活，南京采取了当地准备谈，三队级从这南团来监督就发了解决了起诉，撤了动作信息就不是。
2: 这个雷公呢，别别认错。这是几个抗议总理李强去在中国人必经途，中国的阶段层次能把它配备，一个多的建筑能把谁？李强去，他说呢，中国的一个多的计划了，全用特区的地址挖租的，落脚大大可乐为落因。主席习近平的总统国学期建筑难的，中央计划定时的东西，吃够饿了呗，卡塞不难有。 中国交界一个多巧的很多，结构你比做大的特区区段了，这种修法的，确实一天平均一季七在十多动物，聚集南极比这特别严重七八的规定动物，南极地来的，边疆牛虫，满足所结棍的你们来，各级动物界，且的结构你比听着建筑准了，相对特别六百许多有。中国交界拖到八十松土，拉丁美林的，格拉比结构给一切融为你们来绕的七八的。
3: Eka dorso chua kata lhendu.
2: 중국 다 라딩 밀링기 레왕 직둔 초바 조경 나르베 딩섭도 조바라 구디 동도 여지 대나유 노와야이 중국이 에가도르기 냠레로다 개침부다 초부상부인 에가도르 초기 중국 초다 헨도 초니뷰 장면 요종 최주리 팽기 대비 치와 토바 치바다 벤조 요종다 뉴자 뉴규딜레 멍시 조준 신뢰 년래소 개공기 니베 냠레 딩섭도 동도 여지 대나유 우정룽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군에 비웬네 추 개용 미만 투소 윤례 오윤행강교 오윤장 저러지히 다와 개베체 주군이 경아조 비징토 에가돌키 총통 노야타 제체나휴 저러지히 주시 시진핑키 구쇼 총통타 제뮤나니 냠토 기크니비 좁다키 총리지와 공비동비 세시 사바군나휴 탈로니 중국타 에가돌과라 교용 특주로 대저와 존태 로추 코르페 로시 중국 에콰도르 탄텐투 계획니비 좁다와르 총회 투몽 시튠케친 라린야보다르바타 수균자시기 균종화 원예리냠레 텀서비화 총리지외 추세 균세메파라 섭도동화제시엔테 계획니비 미망타 펜방아르베망와 준두휴 중국 예용미마 투소키 에콰도르 계소화르 림바망와타 켜부망회 자제종치바타 침주타 더구 계세 중로진냠뇨 비레딩섭시엔테 계획니비 원예리냠레치 침로키 개네친도 유지송휴 노야히 에콰도르키 중국니 초부상부타 로드상부로 지휘휴바타 중국 란다타 나콘 사자창마라 송중시바라 갑조르슈이 휴진 중국타 랜토 뇨송타 마조소 체공키 냠레 딩서비와타 침조리공와라 펜준롭종타 펜준제시르 진규 숙시르 동대 휴지송휴 샤오지 제체나슈유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广东省金深圳重建的新疆团结组织马的十学节吧十合子重建的起杨塔北四中切的大瓦族国的老林达尔维罗布中罗布所军队的丁斯文啊被内罗布中的西西列举界了西极度归队当瓦的满座的森杰的托古鲁切北内队特具熟金切的罗布中罗布所的满足了偏多瓦的空白了归队当瓦的松杰藤斯切的罗布中罗布所罗偏在恶团局罗军队啊归队当于 롭종롭서추 덕십체부규 대가라 미덥증류 롭종기지든 침부유바 시도총규 나순기 롭종기 교육 면접하라 시대 산에 대가라 림부드 릭 면접에 AI 롭젠마라 주바다 민가라 림지체나 롭젠팅 굽주 고추부다 롭종라 슈크에 미딩대 촉동 갸레 개유바시 深圳기 총미 陈双키 人이 직부로 땜바이는 야부태잠시 돕기민두 안주럽에 AI 삼로동단테 은혜 偏远全部都解决于罗布中罗布所北村深圳重建的永吉总的处人不严格国际层别内段吃几个家的出去入界是不是的切的特别力绝的特别切据了极度托归的东西于广东省金深圳重委曾祖部军列部长宣布曾学蓝旗安住习近平的登祖公布罗布中的拉达的定时切把的 杨塔北使用切的大瓦足够的拉林达尔维罗布中罗布所点点滴滴啊别瓦国际罗布所的满级规格西多切就他用切吧连续不拍的罗布所面具调岗给您说满座级托古尔切别那段他就也不切吧即便小区出在托尔东瓦界切的罗布中罗布所中间的空白了规地的满座了偏多被那个中间硬所局罗布点点切个写决于 新疆团结组织忙的十小节把十合子重建的起，加之党员来接把，特别是党部的具体忙的内住独习的忙的心智思维的彻底彻底，罗布中罗布所重建，西林局中的偏执硬是局罗巴的，各地党员，新湖南区刚当中兄弟，三年提个天天有个中兄形式，前面重建，有个话不仅一个接把的，对中所中兄去接着的，三年所个给同农所去讲，人家们去重建的，修建铁皮鱼。 내 d 테 n t 미 m 산에 대가라 대교육이 내치대 총례 토담다 총계 토담 총교 투미소다 냠제토 토담 우렌주디 총교기 내경다 총매 초바지 교차괴다 튼주 제법마세 람람다 타니싱 총매 교다 타징외 세메 총례 내경교 라리안 땡기 제대 멍시 지구 진보다 되고 창도 당왔다 내경 투주 제내도 당유 총바 리안 원기 다자 고요 야보다 직제 야보유라 안주 총두 상매 총야 하장기 야보유받다 군주 치마네 치마제 차와디다 상마 안주 심 띵라 법송시 죄유바시 롭종 롭소베춘 신장 퇴계 조주 막대 세쇼제바 세허즈 총게르키 망주 퇴응의 솜동 앞게 하점 조교로 그디 당유 신장 퇴계 조주 막대 세쇼제바 세허즈 총의 정조부 부장 슌바 허유준키 안주 망라 대기 준교대 세종 체제 치슈수 제교 타종 체대 망조지 도구로 체배 차와 총자 로즈 직짐기 야부주바다 망조지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사메제바라 치루 당대 롭종 롭수 춤제대 망조지 통토바다 초르토베 응유 춤제수 교르바 체대 자주 응유기 토네 땡겐니라 로덴 규르밍아 지송슈바다 송종니 타지도 체토바 체유제 주유
0: 디글레군에 비베네츠
1: 龙安生给车库去匹配时，孟勇给免去给你买了，却用点做操作小决心把电笔卡塞切不行。龙安生给车库去匹配时，孟勇给免去给你拿手册，加着过去看眼怕了，军用电不熊去把谈，免去根据那给免在卡车那里送到你的恶中恶松心怕。星星来给你三十先图免去切怕了，贴个了主动自家去切，加着过去心血。龙安生给车库去匹配时，孟勇根据拿手册三点图动我谈，不切人不容易用话小决谈，密集了一擦即刻，孟勇给根据拿手别写张纸，别决定十多动就。 借用这句话，根据南书牌取得最新写的足球一百坛，免去根据行前人别，这就是参考教授东军一百十。结合免去根据局参考农村台陈水水四站选拔，张成光起，参考南，你都下面你说做过了那个行前人别，这就是参考一百七，只能按照长下免去根据团结写牌取得开进行一百。
0: 俺村三红娃儿谈，拉瓜儿土，先前铁棍能给西子，免去根据其门卫特色托盘给出色，对接其糖尿病局的偏多越接送员。龙安镇给车库捐个百姓，结合免去根据局去腾东，免去社区救助厅十多栋就谈，车库南免去根据的高架托盘去救助车库谈，前天都动瓦谈，东至西单救助厅十多栋瓦。 面具三对起，不是都会偏见了，加不就是前提，前头拿错了点点，面具雷公谈，面具团队控制住了，加不就是解决一把，点被卡塞切不是。张成光起，七个人，七个人，球队起，七对前提，面具十区三对了，母队加不就是前天，前天他团队三对面在面具根据起，高下南就就一把断续。
1: 推送所，俺村屯东免在三对了，公安局城西十区扩展团城西解决了十区刑事送员。车库南，龙安镇给车库捐个百姓，有人内药根据冷露全用的走的，这就是车库社区仓马的集中工具用完车库把电笔卡塞切一把时。张成光起，结合别这就是冷露中西团，这就是给有人内药根据给十区南昌干啥？这就是给女小人别接报菜市街销送。
2: 有人内药根据贴贴东西去，中间路车间准备起，有人内药根据提价，啥子闲话嘞？贴个了主动自家小就出席车的，俺村根据南书跟仓马嘞，得不得体外门外准确设计送一把时。第二个来过来别别人说，大娃这边在九个人，主区安松边江街金针米秀棚的二百台，小龙从来几点破旧，啥都做得看到偏多些不得，米秀棚的。
0: 通过拆卸唐伯，我们可以确认，甘肃刑警明全总主角司部区安松北托的德朗啊，不是。天里让阶级秘书彭的，刚才了在家对陪酒级别太特别，才给开钱不及人了。主角安松北的让阶级科朗托德朗啊，学不得这，刚才托七度级别，跟着秘书彭的唐伯特来交流一把事。
1: 第二个来看那边问的是。 在九个人，中央农村人民经济局内控，那边来在的那期，年度年收资助率来在三百七十七倍，结果背景都变远。
0: 几个七八月来自开建西北滩探天三六九五西北安排个努尔贝七木西北为天给解决德西西北催眠三七七个错西北所及咱们去接着解决咱们去中国苏军堂帮面孔皮出在作为七九国一极度点别作为南北三班
1: 米特林女士提供了命的中国编辑部女士被超速批发团出席连锁周边批销提超有年关把的七八团中国编辑部的活动筹备对咱们的对象批发时中央龙城年轻基金部的空间编辑部大学批发提醒您的国速学大学批发提现在三队国刚团这些天气的月体天天团队这套团三大的展览了坚持七八月中国编辑部部队空备周边孙杨推背了零关把的七军八时
2: 这个来过来别别人出中央铁道部的几个部队的五连旗采取过人免不要学习安顿自己缺不着缺不少王秋达冯科吕华坤杜荣辉罗金根罗明琴白华丽侯凡凡顾翠英所罗敦谷司机啊当天穿越控制车主饿了点呢厕所空过了的内聚所局立即活动部
1: 这些是不想接近拉那边的来的人都讨论，推到十二边面对面的培训人能用不切有。这个来过那边为难处，三国八日蔡国年先到琼华的，他来到我唐部内准备拍的，结合江南皮全文所顿通就如你所做送他去往我镇七八滩，铁腿送来加起来过趟成就短拍了我滩，你这是菜牛没过了口中吃，就别谈顿通去接近七八滩，推送来加起你滩成就七八的，接送用起所镇满内
3: 马路东瓦滩，急忙编出电脱裤脚用花的带脚的电布图有八十。那么确定的，养的的那种，对了，皮脚的跟保障的那头，他的听见的三十亩的呢，中央农田的工会给他们给三九零两米的解释。这个来过来，别别你出。
2: 这边的满足，提着感谢去采足过年的工作，透过建筑团队看给观众都我个级别动作不错的，高市早苗师兄去你对，陆军军人的，电价跟送所提供给你个级别接单，日的人不了我个参与。这座旗杆桥的，明七镇阿东发展动作难学员不得，明二镇阿东发展差多呢，结果天难学员进我这参与，永远是预备归档东根去拉度。
4: 马顿家计动画的我个去级别建议全部都掌握的，西地责任松江区级别所及部长改善团部长有八十。你对高市师兄去马顿家计扩展彻底切角是东西有八的，马顿组织忙都动画的，七面人心给参加启动后都动画，八大人心给部队各级别的规定动画，八个人心给马顿读书家计动画，西地责任了，数据结果的规定东西有，特当切记高市人一年。
1: 中国的这边去，人都没办，咱都说没得公共前面贴，可是顶些几年都给没办事。人家这边只有几档了，这边艰难的，实地错不得，忙做呢，甚至也请不起信用。这个来过那边为难处，二零一四年，在中国人被外城市领完牌了，二零一七年，这些兄弟不论进步了，阿哥同桌，这些就来给一把事。 咸阳二零一四年，部分人提了团员人员解放七十多万细菌七十多天，平罗的什么啥的，体外七万人民人心给解决了七月七十七八十。三站的行呢，二零一四年部分团员人员解放的人民人心七十多万细菌体，用它的向德西克七十多天一百天，阿哥同桌的女婿呢，阿哥同桌的媳妇拍了多少单一百天，七十多万七八年团员罗九年罗松区拍去平罗的一百十。
0: 你对二零一四年部分解放的开炮采取准确投入信号，二零一四年罗松区的解放开炮采取的采集军人，加上我团成军松级训练，你同下面准备军人到我初步村去，先到三八台队一把时。团员人员解放开炮采取七六七八天多年，二零一四年起，中国平罗的准备期，马子入队前边，马内俺们忙都动作一把村级学。
2: 这个来过来别别人出。 俄罗斯运送部采集过人，人体人没了。俄罗斯马给帕尔干南边秘密南部，切尔南诺莫尔的三个出口套，有人马给库存巴尔塞路边出生几的，有人马给马军运送最高多少磅当月级绝育，有人常见本地直接出口部采集过人，没得内最近七零八百呢，但是被年纪给呢，有人马给俄罗斯马给秘密南部，切东东格勒给我多隆当月级绝育。 샤양 오르소다 요진키 체조군인 송마 니제 주미 축 제례체유 대 태양초 니비 가소소로 미갸다 주미 숨지 지주체유 어렵냠제 초변계급기 자주 대출 파돔 체바라 쇼유바제
0: 디글레

0: kune biwe nesu. Kamai lo nian zhur ki ce zhugu nian biwe nesu le xing ne. Afrika ume jidun ki kub ki nubju tazam sagu si ki ser duen di kung shik ce zhubja nian di batang tomar dumzi geba le nguan par mi gya la gyalam do shor yubar shi. Mingara kamai lo nian afrika ume jidun ki kub ki kub ni bu pen zui rogram xe pe rogyub le tuin biwa tang gyalam do shor gyan ki top dan dian ki chi xin yubar shi.
1: 세계담보초 콘센서 교류 연주 속에 빠상 함을라다 진지원두인 레젠킹 코르난겐 다와요준라제
2: 메메다지키 만주 라바르 추기지
3: 메메부지키 만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만주 추주 렘바르치
3: 각도 유비 기준이 모티 힌스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이 냠지 덴데 양체 시키
2: 서초 강 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3: 미리 카키 경지 약계 당 퇴문 부빈이 중화 미리지 속자 내서 당 독슈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궁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존니 체단토기 장도 롱누 시비 고르타 하노이 춤슌토 중국 장도 바바 동아 시비 고르 어리 어리탄 로구르게 냠제 망튼 낭종 키 시크 충토 당와리 티스주기 냠니 몬베 고르 콜레시비 랑코르튼레기 중교르 피게네츠 시도 치구베 고르 방글레 록슈 축제리 제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 고르 게지민네 민난키 중국 시베 고르 소힌 샴러 팅데리 쳔키낭 튼시 트남스엔 쇼 쇼딩키 게사 아먼탄 지리 니길 하점키 최베 로조기 타예베 탐구토 롱슈 로든 추고르 쪽숨키 더마 쳔보타 롱탄 뒤네 콜신 슈차치우에 롱남 균체미파 장도키 롱뉴스 콜신유 铁坦 타미人为塞 토스닌딩키 슝列托康시키 치조기 강문수 중크극숨시베 인조쳔보시부 락바르토 문세퇴부유 디니 조댕키 만신친토 내베 슈버키 롱슈로칸시 니동캠이니 스지 로러 지주 극숨기지 뉴규마조 조부체교 공시 콩도 키레디 이시아탄 에프리키 장도 뉴규마조 체교 공시이 뉴주체네 니르경 제춘 롱슈로칸디 통도 발숨토 고르교 댐부충신 중국탄 조댕와르키 장도 뉴규냠레기 조체케 진식도 교류교 公司提女个三百罗康起工资选拔李峰一期龙树罗康的呢中国起来给决定托马就切别女个长美罗康阿叙给车行日节去不是说白起龙树罗康起罗顿雄起了赵娃十九十七坛成穷阿四个月不谈明儿罗达决定了前娃去最同出日吉他请娃西坦三阿四别罗树长美扩顿切的金灿赤老藏起罗巨国国共同不学 决定起推运人不难七年能人前边仍穷虽浪了的呢给南起陆续归国共庆月因为罗些人决定是兄起女个怎么配给东哥了台北书签当我谈对呢女个三边陆顿独自共用昂托了亲近明儿决定给用给陆顿东北的起给这女士这顿怎么送于不他你东家民送去送了六个给这十九牌托东为七十余不是
5: 说不起龙洛南产的当大江多起南巴格罗为批人提出这开钱事件公司提一级团决定与控制给客给纪念娃穆罕默的阿布阿提爷爷第二次不妥行四亿加起来古洋吧提醒电信产品龙树给通过哈江配送错不月别龙洛南产组中切割了哈江仓不月解决不是
4: 中国透过仓位龙罗拉在去南昌地的温塞特别所女人谈主不谈南昌的狗谈直接给配置起源人头单的南昌的渔人电表案热供七八二零穿越他家地区告诉埃菲公司决定托女个三百罗康顿了马叫热供七八南龙罗罗康尼塔为数罗康啊随于不谈
5: 罗顿雄彩东伯克决定给用给女个三百罗顿出口去直接雄彩东伯克给这局势送于不是阿布阿提爷爷决定了强彩土为民宿天空谈配送错别龙树谈为女天空点不谈中国的温吞给女个三百拉在谈娘娘点预备却你比娘们来出这晚上不足预备满岁
4: 马文巴决定起将到批给了关帝东为渔人起娘们打着所各路预备得出整个月了况且中国起来给陆顿雄采取为女个三边南产三边塔年供七八个决定起你东家民送出了加给桥北女个批给给名字文革七八上的前年随军起女个定采用途当月季绝不是 女个超过了关帝东阿婆中国门文件期开来给特通基础给跟着护大主编因为罗些人女个三边罗康期你国的期地归批给了模特改表的写信面具谈罗布斯索给开公司即便期期过别话谈三年提给罗布亲罗马罗布云恰个这把地归组准了若然所切的中国马脚提三年提给盲错提为盲话偏不脱把的切约 地方以我这七八十呢，这区各宿FE公司决定投纽约这边罗康萨巴宿牛肉塔，吉林七星月巴塔，各地对公司决定投这边纽约这边罗顿地上菜贴，决定给用给实际集中新设备，让我预计它。 况且中国团决定其将多女个年准来团年，推动其南昌年来新民办，天天有人他跟推头吧，你给你偏解给特具丁色级银办，我来一起越解决不是。桑兰其中途中越级别八八年，为天南起村大人新起苏年给这些事。 你东家们，你说怎个了？为天南头爸爸吃几顿餐，月不谈，前用明年了爸爸几月不是？该是汉诺伊所重开作物，爸爸去规矩出国的去地震塔，同这看不满色。朱古朗七不谈，在这说给那天养通个月，因为罗先生中国北大罗国昆明爸爸明年是去苏叶，他说起话满色。
2: 竹浪七百米不谈，在这村外，为天南去忙错几个苏托子，几千只桌新月。为天南去重开作为作为运动去村镇其他地方谈对呢。中国北大给六国昆明爸爸共用了三年提干，怎么错月？为天南三口看起，你这边三大呢？你东家们，你说走出来到我这边菜景，你那算？还能一路作为运动可以去村村塘边村的七个座呢？三空看几多，村村一呢？本农爸爸说。
4: 作为忙活，真主要去，着急去给村村解决。或者民众开始乞讲，你东家们，你说走过来，龙角都立不高，重开太阳树，插头呢，准备跟进去呗。本农爸爸说，作为忙活，真主要去，着急去给村村解决。或者民众开始乞讲，你东家们，你说走过来，龙角都立不高，重开太阳树，插头呢，准备跟进去呗。本农爸爸去，只有村村吃过吃不着钱村，从看去七种七菜，看见你说呢，总就怕怕的，越解决越不是。
2: 农民拍下来成为军电器器具买卖拍了天哈，中美忙不时去，老贵昆明爸爸认为贵电器才行些。中国北大泰林去过点村康南，在举报软费龙去，老贵昆明爸爸去，可有松江了偏到举报他，本农爸爸谈多呢，偏举给买卖家，台湾贸易局就不是。
4: 在举办国会更多去中国北大的科学三百斤月间，明儿为天南投中国北大爱马村康杨行长举办他，六十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村七 三年提给熊龙库鲁塔能西查金在具备批准控西界的名年亚迪也吞在给出国女巴塔国家去托在所勒索当地三年提给在具备国库塔体位年间突破十万几个月 콘키 웨디남키 촘제 사비에 촘제 토베 냠뇨 치게키 촘제 시엔다도 락린 토브지 유바마세 웨디남키 촘제 딩네 수체네 치게키 레고 나르웨갸 치르 동 토브지 유지주 유바시 웨디남 정촌탕 고르교 송경 튼초키 주시 쉔바 정웨 묘이 서고파 중국 라제르 웨디남키 제주베 거수 토브 유지주바타 콘키 중교 튼섬식신 웨디남토 장도 짐주 7규례 촘자 초차 퇴도 조교타 웨디남디니 중교 장도 짐주 튼세기 지게키 촘자 갸기 동외 미스키 신식도 교리교배 문진치고 유부시 호쿠리아타 리망초기 다와기베 치줍드니 라왕키 폭카바시베 냠제망튼낭중 치고초부시 铁坦切记二日总统铁准批马克吞南中期强库里亚镇金期达达丹约别 이지민의 티룬표 막퇴 난중 기시균 총토 동교 캡차 체부티 서구기 투법 실루토 동치 민바 지조기 도구탄 친지러 까만 능교티 인비 문진 체부시